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유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키르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친의 롱 쿠룩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전에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원곡컵 겸귤 꿀맛이구 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겸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겸귤 랑을 국송라 숙겸귤 랑시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땡고뒤 땡겨내부시에구 징징아 기신 강의 친구다 워키공딩 작자다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다 매수 종교기 개과라 무해버거리요 뺀고치고 시 징계나 강배 남의소 로그의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뺀고치고 나 매순 직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다 매순 직시에 다 요새 균점 줘부소 시규 뺀고치고 出 징계가 매년 샤도 시주 된거 시고 뒤 레니르 시린 매 피주 시바다 차라 잡았어 매 주기 년기 정신 된비 레가 시주 된거 시고

0: 맞아. 신호게 니카바 링민도 심지 시라춘 제가 다치가 용비.
1: 푸. 라야 오치레추. 키니 충드네. 님도 잼지절로 교소자. 장게 카드치다. 지체는 니도 갑시.
0: 나르게 야나시 부르데도기.
1: 또 타는 저 통도 지금에도
0: 부디이네. 니 야구지 셰죠. 양도게. 뭐 섭제는 아야 중이다.
1: 교시.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개점소 나 나라 돈이 되죠 나도 더 통구 야 죽는다
1: 아님 더 쉬다 신나지 통화죠
0: 아 지금 아래 조토 봐 마태는 용도 구해
1: 아님 더 쉬다 치
2: 오씨 숙제 책임져 수입에 3000년골 랑시치야 츠부대직대다 공가 저지야 미시
1: 마음배 마괴 让穷啥多啊？原来他们在让了年过元年，身后面不见陈志远是怎么没穷？
2: 年前呢，俺在小城了，几个城来来参不米都身边，热不热？
1: 听表讲热嘛啥事情？
2: 还是雨啊？
1: 还是雨是还是热？
2: 那前面那转那呢？小城里要钱让出我这三句哎？
1: 那转阴么阴的，开起嘛热，开起些的让多好，那么说在城大边来下的，做主事情。
2: 对。七个城了，小城去哪打？前的小城给。
1: 你让卡的马热上。
2: 小城，这么说俺这脑子，你也卡的呢？你还是属于让一些个吧。
3: 这下这下这下去，让可是可都盯着银吧，落进落西那了，藏没空没有的。
2: 让俺出不生完了吧？
3: 问新会，
2: 嗯，
3: 底下千姐打招呼呗。
2: 底下叔叔是两个国考姐，主要是开门。一年人家顶着了该等资源呢，年轻都过节该当过。
1: 哼，全过的，
2: 不是过桥。
1: 嗯，你爹呢？人家谈都看不得要我许多，人家钱呢？
3: 快点去！
1: 钱马怪偷了来就得呗。
3: 陈志远个弟，来不打说是打不着。
1: 嗯，勇哥。
2: 几个成了？
0: 您怎么下去？
1: 有人我听这些呢，我让你你们都爹爹家阿拉同样用过的，啥不啥不就？
0: 喂，吴小姐，我让你老早用过的呗。
1: 用过就。
0: 现在他讲，阿拉要再去动手的，你打。
1: 用啊。
0: 下不打你打。
4: 吴姐姐，让三年内两个用马上。
0: 苏瑞啊，给我马的可把联系。喂，你要做一把小，上给卡罗尔呗。
1: 伊达，我晓得给
0: 你。我那不是呀。马的，晓得给你呗，多么谢，可怜伊达，我不好看见，吃过来东土没多。
1: 等给让给俺客家军士多。我买起公司那笔去，提干了年把那公司也过得不是。
0: 马瑞，先谈的。
1: 谈的俺开了亲戚进来还注意，估计里面了可多难么多，先打全单开门多。 학바도 수술을 전부 다 표준상 밀미스크기 드리니에 콘스나 갑자기 왜니 승인의 내가 용모사 인다
0: 계속 말은 오 심도의 정마시 내가 그녀 제재로 봐 녀랑 시오 장아 이지지시 장리야 땡땡 수소 참배 공수 신이리
1: 야주 탄다 켄주 신세 미도 구시베 나 시림 내 고소 제치기 난다 먹어
0: 你也让脸长不小你家俺们俩打出去优秀你也让脸长不小你的
1: 也去
0: 啊对老婆你不知也是这么学的看看都在这吧看看
1: 让俺们俩出去看人呢
0: 叫什么说
1: 也让大爷小陈拍给
0: 大妈学的呀我对东头
1: 小
0: 带的
1: 杨安

0: 잠구셔 조스
1: 게니라 지만 내가 세미엘라스 편지 봐 잠구셔스 편은 나 고민도
0: 허 데디 허 레스 세미엘라
1: 다시
0: 허 이렇게 세워야 되나 그만 깁시다
1: Jalo kyo, ngaya tuhinga.

0: 차기 링이 가르쳐 내시 대단 총화타 60화 내자 준비해 토바타 파미 총부 이내 기랑 지디디네 카마 제파 기랑 그 공다 정지 위원라 갸벼 난 뒤에
1: 나 대비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고 좀 로딩기 있죠. 산용 잠파, 시지 용 잠파, 나지 용 잠나고 주리 다 쇼버지 용 잠수. 모체 당 신도 망 잠추고 下堂恰恰我们也是做文藏去过我们堂 CMRI 全体行动所你们去过出盲藏去过东西老堂枪打文藏去过
1: 陆屯记三十九年连堂的错啊绝不

0: 야, 빠르 기억인다. 지, 니, 썸. 야, 무시, 라충스. 야, 갸치인다. 시험시에로나. 시험시에로나. 지, 니, 썸. 야, 무시, 라충스.
1: 초치나.
0: 겸나 마시.
2: 야, 초치.
1: 빨라, 암라. 암라. 얌니 키나서 공개서 같아.
3: 영아. 영아.
2: 피해다.
4: 암라, 니, 니스케어 가죠.
0: 이다. 마포다 안 나면 님도 지게인다.
5: 네, 님도 빠르 시험 계속 말봐.
6: 지게로라, 지게로라. 아이 님도 빠르 게 위에. 웨이터, 경수 님도 예쁘다.
2: 영아, 공무소 또 죽고 나.
0: 이다, 해게 됐어 이러나. 지, 니, 성. 어야, 역시 라충스.
6: 네, 남다 지게인다. 용거 집에.
0: 영아.
5: 주유. 오, 지금 징라 피자. 점주 쇼가 지나.
1: 영아, 지금 예 직시. 또 쓰네 요구.
4: 기니 교시.
5: 상교 교수야. 저. 지금 징라.
7: 여러분
5: 시험 좀 봐.
7: 맞제 유시.
1: 고감사.
0: 니다.
2: 감사.
0: 직니섬. 양겨진다. 직니섬. 양시 자칭스.
5: 나 남다 바르 시험 좀 쳐봐.
8: 냠래 나야시 고치기.
9: 沈侯 녀랑 섬시 토기 이네스리 샤오쟁 짜시베 님손자 테차 마치로
5: 버겹 섬시 데테차도
1: 이다
5: 버겹 섬도 시다 겐치시메 페제 막베 심지 진도 감마시
4: 这人给什么事情吗？这 让出去。
0: 진단님이 제마 따도 망스나로
5: 이제 제로 대표랑 차기업도
1: 염려 좁이 없어.
5: 네 삼수 채웠다. 집을 지켜야지. 이내에 삼루 나기 막고 등하시.
0: 严校长，让老弟把鬼听清楚呀！上海话，老马他被从哪多少见不得鬼？可是，爹出事了呢？伊达，爹伊达，这你，看那你现在是些什么事了呢？哎呀，爹是啊。 대추세야. 개이다. 직니섬. 아야. 여보세요. 라충시야. 양갸치이다.
1: 도수쇼.
0: 직니섬. 어야. 여보시티에스. 터째나.
1: 비게. 손샤지게. 랑토유사.
4: 용아.
1: 고쇼셔라. 고무소. 랑도시 여우람도와. 그좀좀 계셈 좀 와.
4: 인간 한국인가 두고 걸 데자 갈래 가주.
1: 계세 갈래 가나 둘이 좀 마시. 얘가 나는 여섯 개 받게요.
4: 계시 뒤수 뒤를 아침 미는 참부라 아이.
2: 小陈，你让同乐去找姐夫。
4: 勇啊！
1: 勇啊！

0: 인다 녀랑 간겨워 가리 녀 알아도 란신도 거두지 랑갱아 도모직 맵자 제제 저저 알아돈 떠대비요 말이 신도 거두네 지구로보 그니 원신제 규정 고침불대 알아돈야 매부 겁이 당구이다 녀녀세라 팅어 랑신 허님도 대뒤 아 칸나 레그 치고 하셔보 디디 통야 유는 매봐 탄다 매부 하세 어 허지 랑로 부컵 지입지 우체제 먼저 상물로 쪼죠 신디제 기업제 같이 가 연小城 산대 다크 쪼쪼 제인인 지치 沈河从拿了 삼도 뉴유에 장게 초지네 沈河다 가로지 초신다지네 양구쇼城拉다 급뒤치 장게 강구니 수지디 沈河从拿了 삼다에 중에 舅舅
1: 让东阳忙着下让啥事下让啥事下你先要弄死呗张给身后打干啥这个气度出货拿了成这样不可惜你先要弄死呗谁母老国母叔既然让啥啥事的铁路俺来有的可是让谁拿农民呢连不叫呀可是国母叔让啥事下关心哪着让让不吃心的这个
2: 你那个谁不学习？吴倩倩，你让谢我。倘不的，我当年生的很多时候我都送怕了，这话心差不可自愿呢。苍茫子让我的，请你开给买了。让你去到要么的，你不的，我当年生的肯定是吃不起，钱是给买的，你俺就给对的。
0: 让这些开给国家民族，提来多些人，我是那个苏差多，没事，这话其实没被落进落不着的，你也抢是开抢不停这干了，新停这国家开的呢，让给生命开的家园没，你也信不松，送命吃不起吃不来，给我们这些人也上不好么松？叶小春，让给提这些太差么多，提这些病呢，生活拉疼是呗？
2: 我手机里我弄过也没了，就别开给国家民族，让萝卜吃心地吧，要去。

0: 감사. 파르트 사수나 마셴트크.
1: 파르스 사수나 막바다나 마쿠니.
0: 마다 기계베 파르트도 시답포. 클린다.
2: 랑게 초뉴야 지메 봐.
3: 알레. 쟁년 요가 친구. 랑년 로규시.
2: 니키가.
3: 먹어 먹어 먹어. 랑년 로규시.
0: 샤샤. 샤샤.
2: 랑디 가르쳐 용 봐.
0: 샤샤. 정마사. 니지 니모. 니셰베 기스덴소. 니셈나 기스메. 나 고몽샤.
2: 걔야 말이. 셈딩 게지 이네메네. 니나와 다메.
0: 등원이 라리야. 나 야우샤브제. 랑게 뢰게세 미치 제초 셰비. 히네니 앙아시 고미 스미제. 약게 좋아 메자. 랑게 나 르다 체체. 미시 다치 당고 체브지 셰마시. 샤샤. 나다 카마 체니 용도야.
2: 샤호. 팅엘라 응니 발네 주카를 하이네자. 이내가 니지 쓰고도 다 차베 튀디네소. 응니 나야 님도 데토 말이.
0: 쇼쇼 니랄 쇼텐쇼.
2: 니랄 쇼텐쇼.
4: 쇼쇼. 나 라는 가부유.
0: 쇼쇼. 무슨 가부유.
2: 샤호 단다 수수 소화 사업고 주 사업리 팅엔의 폭도 근처 중유네 단다 샤호 수수 중재 딘데 톱두 팅엔의 마기 변이 주 사마 제주리 샤호기 외동 바베 초에나 마다 저와 유비에 내주 사마 전수 지리메 차주리 年文的 시에나 지만에 生后给你最好过呀给他们两个不敌努别生就得就得的听个你问那些呢就这样学的应酬

0: 가채소.
1: 야, 됐다. 클린다. 너니 레다 제제 날레스나 두소시게제 릴리니시 쌤자죠.
0: 카리나, 레어 칭해 멤베.
1: 나 로마 레어 제제 니스데 유메. 다리 창세 니스다 제. 룰루 제 대쇼가. 장래 니스 야우시게 브렘지.
0: 용아. 샤호. 장 카림베 쿠시. 지. 네 샤오전년 지지도 카장 수업지. 이네 네 셰업 상무 창구이. 람람 집티 제이베. 이네 람아 집치라. 다지마라 미신다 아챵지.
2: 뭐라고 얼마 전에 용도고.
0: 뭐라게 람 카시죠.

0: 근데도 칠마 퇴배치 선비급 신제 삼코 좀 좀 고음도 와. 장구세는 예무투 장구세를 치세야 돼. 겸세디 체도 이. 뭐지? 장암라 니차 빈치디게다 포토르와 천재 탭시. 근이 조선 서두 배진 코인 로페 몽웨.
1: 장글레 가수. 장발라다 암라님도 마비야 카리나.
0: 코나니 어레 로테니지. 딘제 전에 여고져 봐. 그래서 코나니 대슈제. 너니가 육수셰 봐 캠비이너 여우여마지.
1: 你没事的，让陈林肯定是写过没信么送。
0: 哼，前头让给，你是你妈让钱吧子。没事呢，让去爷了咱们自个车我上去。因为让苏贵二顶嘛车，加上这哪里用药的，但不要休息一下，因为咱们才开药么的。让你们的话
1: 你们的七楼的用姐如果他们去摸没多大自信大概用呢你最可惜了人心给三通主意等着大度呢你也那最的群聚着下

0: 야, 클린다. 근처도.
1: 뒤에 진짜 집을. 아, 니 남담에 서슈도.
0: 샹고 사고 디나러. 샹이놈 여기서 당 쳐오지. 예예예. 저 추정 뭐 라고 요 마지. 녀주. 띠냐 로챠. 사실 뭐세 섭시라요지. 권다니라로 소케 쉬스. 이내 샤세케요 말다.
1: 저게 냐슴 신규베.
0: 미슴 탱카셰 통요. 냐슴다 지천의 신규유.
1: 前能给你记录了两三个情节，光大年些谈事个。
0: 行啊，捏了捏菜的个主，点点着。
1: 别再提。
0: 呀，捏住。
2: 我亲戚实在还来看病多啊，伢那么人是不是没做三九？
3: 村长，爹来接，只有生那个也是看清病多，土奶奶那么久长寿寿定个，都是他对没事找我看脉不着，看他只有生那那么久待接，找我去闹嘛是。
2: 唐姐，
3: 让给卡子右边，让给把他们协助。
4: 亚叔，
3: 开去马瑞。
2: 阿姐，你那从哪边做的？俺从哪边做生苗，让给他姑妹呗。把他们协助的去对的，牛眼干了，吃没几颗的，让给肯定阿爸。
3: 让给六岁上岸的那牛皮，

0: 내가 진짜 제약 치면 두 봐. 두도 좀 제시 같이.
1: 대가로래. 선나베조 녀세요.
0: 메인도 같이 하도 수수핑 세제도. 다양 하도. 뒤응도 레고 쉬.
2: 예, 양견이 와친죠.
3: 얘랑 조금 쉽게 친들베.
4: 뒤다.
3: 이네 장게 배사 매체 그렇게 두셔라.
4: 뒤야, 얘들게 되게 치지.
3: 조 당부디. 나 마이지 공사 주도 장게 수도 지게 불러라는 거 뉴베. 아.
4: 그 뉴메. 그 뒤에 장 마이지 공사 원주 치워리. 제사 네 루양 토디 네 간이치 장글라와 렉치 워즈 러브 썸니
3: 제나 제일 5000젠게 미미 이게디 모랑게 공세 키변느메네 지겨루라게 비야 가리나 장게 딘데 쳐주베
4: 디초와니 부드르베
3: 디초지 부르다
4: 你也听这次起了吧恰恰呢 陆阳给比马是 陆阳是你的 来卡几个 跟那一起塞不起来 感觉你的躺着的 可是无钱钱 让感觉没呢 不然给听这次上 陆阳给古不清都合不起 看意思呢 卡不得一个原因的 不然全打着吧 你那无钱钱 让感觉是 别请陆阳来个钱落地给那了 杨思美给那三大钱上 无钱钱能是 간녀 쌤나 친애들 저를 가봐 유지 마시. 재산 없으시지. 미미랑 미 소름을 줘야 제도 인기래.
3: 재나, 조언이 부디. 가서 라니에 나를 용두. 영인이 아마 가르쳐봐 아.
4: 니랑다 셔호파가 좀 딘제 주수체니.
3: 身后的人拉马他不应不地突一切的就比没心也就做些不地各不是三千倍尊的不地这唐林切的有些用啊前人主要送不地注意然给听见了肯这次阿家心里的搞不起来看脸吧
2: 你给你跑中忙不辛苦，看钱不打结，拉着国家不打，赔钱买别处的看那那组拉不进去。底款了没卡起个，估计给自动内退了，用钱都没事。
3: 看意思呢，你阿家心里，心里呢感觉自由。之前他那个，看起有几嘞，一年年给你跑了。 영희, 내 집 갈라매 신도 시라도.
4: 오늘 신도도 왜?
3: 응응.
4: 인지 제비. 내 주모 내 미들로 처음 내서. 내 미신다 내 긴게 복도 침비이나. 나랑 강르체니. 샘스던기유.
3: 各地对，年底自动就上去。接了你，我是什么通的新的兴趣？六年前的很多什么通没送哎。第二，杨家农就小上去。现在今年叔叔公公单独买不起，你呢？阿家新的来公公单独买咋？都是钱卡车呗。
4: 통고토 은이 카체야디. 금생 뒤주고 체도 말이.
3: 금생 신다 가려요.
4: 얘랑을 좋았음에 랭경미 럽다.
3: 뒤에 좋아지 부리.
4: 정시에 너거 뒤뒤. 나 샘김 맵시에. 샘캄 엄치에 퍼스시대비에.

0: 나라 상점을 신고 미수직 소알 투쇼단 듬도
1: 쟤나 단다라 철친 여배
0: 뭐야 다디스 쟤매 쟤무도 냐이슴 투스 말이
1: 喂 마시 은이 인인지디 치즈장지 이내 라라 승내다 삼문화동 딘저 유나 인증 안 랩라 이내 라 로봇컨도 체조
0: 야추 이내가 더 누군 했음 깊도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ng La Pipta, Nghe Tsongka La Pipzi,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Bagze Lundr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La, Yufang, Bagbu Zangsi Kang Ne,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ang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a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ang Ne, Geyong Ki Muji Tsemba Shik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편에 집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u dungbe ce dung nying saby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du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emzhu la chonggang du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jru lham tang tai di xiong qibye lham la rin gong ma x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u ba nam la 혹시 림뷰슈치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ung Halo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koki, Nubiang, Tempudin Yube, Nagu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kuyang, Sambu, Tiwe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 Sing Wintobe Mati, Wodong Yang Garbu Sing Wintu. 七六主队我给爬出你过七块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力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气恐怖情绪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萨布尼七别干部擦龙永为企图心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龙给开决堂对年去过前月
4: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2: 로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 라밍네 주거 제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탕 테두 고 토베 뉴버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5: 네디니 찬님 토제 갸증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이가 컹지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탄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촌의 치바탕 리규 비싱 시륜 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다탕다웨 소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최시 시시 양조 초비사대 구도 협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항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지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아가르부 인신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날 숨버타 수부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시계 발승그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七八少，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月，隔壁古北拉通瓦蛋国通的对不他。 그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부르웨 반냠싱메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没些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土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秋子日这里是最先的咱们有土个月年个几位退宿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秋子日这里给出咱们有土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期这里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的，这里端着呢，教九排九头班，行在下江教务员。江教座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督促朗龙这边那不的，下江几下两个娃儿呢。
6: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万几个米币，帮不他你什么急？米几个月内卷呢？强砸弹你穿那个恰金鞋边，米米隆咚的那样，江错一个月内鞋呢？强砸弹你换做恰色点色九万几度点边，轻些些，换做第二个型，第二擦龙球，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5: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细月，墙单一设施前面托长来叠边塑胶网布，仍然说是从而旅行器，体育的矿场南面面脚板，龙池东街秋季车道，可谓巩它千米多新型器。

0: Mencu ya aku sebut di nanti, macam jumpa mereka mereka dia ya aku dia di nanti, nanti apa yang dia ya aku sebut tu, kau nak nak belum juga kan? Kau ya aku sebut tu lah.
1: Jualan di jenchu, tunggal cumi-cumi cuitan sebut di nasi, cili cobe, cuci jin leh nebar, jundon leh mencu cipatnya, cipji, lusu teh cuci cipatnya, cuci sen sen leh, sirim ki mendoan bar mencu lazat lusu cipati, sirim mencu cembe, yurin sebut cobe, jundon, cerun cobe lusu ram cipusi. 对龙地检区东格尔冲兄地区出点协助地内及主人捐爱七类开别我做协助其面对把免罪了在论年我做七类及捐当切入东罗切除来请我做你将把过去把切地女婿有个忙做了路易前被免罪协助逐渐引起送不是他定给基本免罪切入罗着他免看冲兄结束被我批免罪如果给特动特定相中卡图过去免罪切不满塞错别将来冷局及设计切入过去文给免罪设计过去切入不是
2: 结果的到底在究竟人怕了别军不是你对好个重结他相谈重结三千年级四兄他湖南省警体对卡究竟别别个列团入卡去年这托对别相谈起切团列数别个列团独错好看你不是他定个列团独错托三千年级开列团就团而已落给六千六天班连列七东西别扩团切入不是列团独错错于途六千六天不错列个催别我这都对看你 起来个列速度看见苦他我吐你老婆他列给苦有所念去跟着学不是起来个列团民呢列个催跟从我就人不起来个列催我就是成长别你端就列速给端端穷也不是他听个列队都错的相谈给不列列呢吞空了点呢培根满片四句吞去那笔切的落给学努错列速都不谈三年给满足空平用够让地也不切不是也不是
3: 其实究竟人跟阿卓福建新疆去推广中级别培教列顿入岗去解决了兄弟七八他厦门创业的去先兵起来给人当过了七十几日为济南内团结级别民族多真理文革民革解冻前的七八他强到创业没不得送民间去民革的加个错别听到忙不是出过去的文革民革加完了来也不是 金大第一确实福建培教列顿入岗他先兵起来给人民团出国了蒙古民革加完了脱去些许多银线送不是厦门万泰沧海金额拉在采购公司临近启动历史城去列亲按照起来给模特培教的七七六个的钱的你们来忙不起去银线送不是福建新疆去推广中级别培教列顿入岗去入民参加创业的没不得送民间去温泉宣布黄小丽给 俺做培教民族入岗去蒙古民革居住堂妥当蒙古民革加过这个巨人水不落提出钱的等下他前天用我这边银线送不是第六年福建新疆去抢到了卡地肉卷的钱的落去口味落去一码他落去人福建去车店铁工铁培教蒙古国的同志路我擦你我当的我这说推个中一别面对更新不加他出去的军抢到了顶岸钱的 创业的某部地送免岗他级别车店免税交不交点点数搞这盲片免税那么长卡级拉到的车别抢对级别车店恰恰空别动作了团建抗力加了一把事抢到创业的车店得到我连当作也说起宣布主任这样去列亲抢对卡地培教的去国国腾进钱的西林去级别车店协许蒙西军械没把拉电都当的跌当抢到组织用火当车去营协送不是
4: 将永庆三十卡去生就列队的用为三个月不久天去西林托通队用送从最冷的退入三个月培育给生就列队别培育给登局也不冷为给的他贴不可能我们把他切不是牛子里退入托入贵把他把这了点的同门生就了帮不起真秀三个月别孙娘特别登局了点的培育给培育我们把他切把他三个月列队别西林的西出把他迷茫了相对修为你们就是三个我们把他切也不是 참도총결에냠제년저로되네키사르고바치르주기기 디링예레
3: 평정 롱진인지리 공기 살고바 두방키 세용원의 레로츠의 터서 탐부로 비듭 진용의 등주년급 대선의 정의를 교체 리듬체주 퇴계 사법총 다른 시도 총회 냠용타 시제 균등 기진의 발린 집에 최 배주 도바체주 인시송바시 너주 총리의 냠제 년주로 되는 게 살고바 장하이펑키 살고바 야부시기 선주르키의 공리타 등주 시림타 망서 최내 최십도구유 列清安最 모두의 시림토 섭주시에 권주녀고로 토퇴비 등주타 표기 등주 야구링주 인시송바시 진림바 리이레이 안주 편종 교육이 살고 봐라 교육의 등주 야구 링토 비에 전단 된도 개용의 전도 나쇼겐서로 제상민 비에 문딘 수주 타 채지 미 대외 망외 편종의 규련 타 편종의 가신 용외 저와양 유 지송 버시
5: 샹러 선규 도드 카지 스로나
6: 니트 타스 총 결키 민주 견주 체조 비 레데라 데네 인공 카세웨 망편 체더 등유 비 총미 타 망초체 친친 지대 규네 팁지 히 정계용기 민수 면제 총칸 김민기 인공 최시 투바마세 인공 해바기 림지다 랑도기 담뉴 체쇼베 제주바츠 민기 인공 세도 투규 더디 칸리 준유비 민알 체답티 정계용기 민수 면제 총칸 숨게 교주게게 라 캡세바타 배주치기 미팅티 갸타 주미드 싱게유비 Nitu, Ningshi Chong Kirki, Rangyun Jongi, Gup Tangbu, Digui Le Tunbe, Lady Zenu Dendu Chimu, Ningshi Yenla Jinkuiki, Damsi Dendu Nyoshi, Dendu To, Mengshi Shicha Tsulin Tang, Kubir Yishib, Chetu Jiwa Tunba, Chilende Baje, Luzi Shide Sumle Yidi, Jen Shubi, Rishung Changse Tang, Wutum Nubar, Chok Yone, Shibje Chebamasi, Jen Shubar, Dendu Ki, Jong Sim Gua Tang, Lop Jong Ki, Jun Tang Giba Chine, Shirim Jukyong Chegyu, Tingrup Jin Ki, Chuse Su, Lip Gyur, Guishu Sabjin Yubji. Nitu, Begun Zong Ki, Namzu Puchukin Laksam, Zogden Shichin Ki, Dangla Dulubu, Shibe, Rize Chapdun Chepji, Chapdun Be, Ninjib Denbe Lutang, Kenden Shabju Tone, Dangtan Migela Jangbe, Laksam, Tunbar Che Yubtang, Cheguti, Begun Zong Ki, Rinden Tunkunla Shi Sune, Rizela Dindi, Mangsim Kongbu Chitu Jiwatang. Chinsor ki zewa yu zhu qie di. Mangzo ki sanbe rin ne chua, ngar wei pyu sum chok su dang yu zhi. Nitu, rangkyun zhong ki nye don ni se chu lu, jue tun zong wu gor gu chup dun kwan chu zong tu biwa tang, qie gui chui, mi xie sung yong tang, gui ne nguan guo cun zin, sim kham di tang so ki xie cha lu gar to ne chup dun qie batang. Qie gu bi yu tu, di tang xie xu se si gui zhi qie ne, cien li kip de lak tip zhu batang, qie le lu zhi qie di, Chichang Lopsu Tungkong Buli, Shirim Tu Gigur, Guidi Dangne, Xingzhou Mangzogi, Ditang Changse, Tor Dang Yubji.
7: Simo Lingye, Tiendi Pengchung Sengkyu Nyamcha, Nyadri Shuchar.
8: Lingye ne, Tiendi Mangwe Sengkyu Kintu na, Churi Jindigi, APP la, Sirona.
7: Sanggu Jeyong.
8: Sanggong Jeyong.

0: 我要他一，送出去。这些不是那空，穷了别的些。如果闹不起来多，家里边就有人没钱吧，抢不抢的话。这些，一年五十钱，人家公司家里那个皮啊，可以呢。我让村里军队总督得操个小生意。哦，你也过对了。
1: 직접 전화 대응 후에 차례는 유효사 재산 뒤에
0: 지동 유효시 인기만 시
1: 응원해 시

0: 来，接接不着了。让给黄焕呀，真去活了三年的地主的，是咱们多强把钱买在这去的。你家婆母记得，搞肉这个月不着？搞肉这个月不着？地上瞧我三哥子的，婆母的收入多啊？
1: 지금 전화 감사.
2: 디린 레다 제스는 쉬얼응하고 은이 매고파스로 암라스워줘. 콘춘젤테 디린 포도르운의 로피니리.
1: 선이 로용야 말베.
2: 공개 빈식삼 로친사 콘주고 피가 뇨부시 도승기 재상은 누님지 로피브리. 두다 개수레 고시야.
3: 왜왜왜왜왜
1: 두다. 인제 시저사드 자스민도 봐.
2: 快去呢，我们是也不多啊。你送我。集结成了，集结成了，集结成了。啊，这行李跟俺这边拿不着的，临时签字。用啊。可你说的，他得有换的有的。
4: 周总，别急嘛，这。
2: 啊，别说他的。
4: 他们啥有的？
2: 有的都是那用过的。
4: 제가 스갈리 레버 주교치.
2: 이디 인고 쇼 대마용 거 와줘래.
4: 도시 녀녀로 안즈 진다 수가 친구. 지라서 가서 니 드내가.
2: 요요요요. 이다. 나스
3: 이다.
5: 더를 수 용고래.
1: 니 코디러 치조 셰라 피 유브자. 텐더 치자 텐라이 피 리사.
6: 시베.
2: 왜? 피게 범대 직도다. 잠시 동안.
3: 거기서
4: 그래.
2: 피게 돌아가 보니.
3: 我那我是的，你看了。对，前天说的，谁敢让给古木头被泡沫淹了呗？啊，
2: 那这一下，呀，阿拉通通，
3: 呀，行的，行的，都的。

0: 제브라. 젠디 다니도 고.
1: 시에니 강요. 참부 좀송이.
0: 라무도 참부 좀송.
2: 디제 덤즈시라. 나 예고 저도고. 예고 저디 처음인도. 숙제 큐는민도.
3: 예고 저스기.
0: 자, 유환. 야. 영배.
1: 양비다. 이다 이다 이다.
0: 이다.
1: 나 잡다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이다.
4: 루주소. 야, 되다. 키란조 되다. 되시. 근데도 토뉴 뉴러스 되야.
5: 헬로.
4: 키란조 라프지 그리.
0: 왜? 하셔서.
1: 아, 계셔면서. 서다 서다. 서다.
2: 하셔서.
1: 계셔면서 클라스. 이다 이다 클라스. 왜? 저스 피게 대비 돌아가고 근데 범디 토뉴 입에.
4: 네 키란조 뭐 저시오. 샤황치. 디샤위다.
0: 저거. 다 계세 정말.
1: 왜? 건서 같이 가지.
0: 디미 상매 제약이. 시기 제외 인증 오제 치고 올 거야.
1: 싫어지.
5: 드라 용고.
1: 기다. 알아도.
5: 야, 이나
0: 이나 이나.
1: 맞다나. 걸어 봐. 네 지기.
0: 저 한 개 스타가라
5: 고디. 뭐야 야치.
4: 티린 상매 대고 왔지. 좀 치야 치도 이. 시다 케미. 계란 주 채나 쳐 맞다. 딱다리. 샤위다. 샤시 푸유지 고 말이야.
2: 哦, 是, 不是。
4: 偏最早立马巧的。 吞多少钱?
6: 啊,
4: 快对了你家人给一千三百多个月吧。
6: 啊, 咦?
4: 第一天了, 先做天了, 各了忙处理。 第一天了, 你们用不送说过月的。 换个一千了, 查个钱不蒙古通用月的。
6: 这边?
2: 让你亲真那去救。
4: 是, 亲真那救比呢, 今晚只花钱的月里。 小花, 他们怎么对的?
1: 就是说, 你三句之情。
0: 哟, 华人家。
1: 觉得就买的说是。
7: 哈哈，嗖嗖嗖嗖嗖，
8: 救我上去！
7: 我呀，今儿是给谢队啊，你可让我进去。
8: Let's。
7: 救我卫同上，那不是对那我那扎子没多啊？等我打麻将输赢。可是人家俺新用的，救我卫同上不肯这了搞不约啊？这差不多这把不约，咱这头不大，连个他叫不起你穷着吧？
8: 且能按我那藏不起他多，
7: 啊，
8: 俺让你进这边去歇歇，偏嘴用个药物去切的，
7: 也怪用个切的是我些啊。彤彤，嗯，
8: 你给谁给我喝酒哎？喝么酒？
7: 我那年喝大脑子呗。
8: 来个的，真去喝了喝了嘛晓得。
7: 没关系，三九中一三路，
8: 三九两千万，叫我名字还叫什么都最最给力。当时，
1: 谁俺们家没事，天天出用过的，没用过啊，其实。
8: 喂，
1: 阿舅，谁给什么提这些话去啊？叫啥来通的？不认识没着。既然出来了，就说三三从洛阳去，你是不是得过我下雨？

0: 당도 고야 가르연에 시옥의 구제송갈 시가 대초리 답대부 지었다 그라 대시다 산주리 수고 초초다
1: 로딥시 심지 정말이 아무나 고컴나 로틴 뒤는 말이 온거
2: 양글레스스 이니에 칸라다 아자딩나라 딩레 제이
1: 고마리 아자딩라가 대기엔 키베마세 은이 칸베나리 겐키르다
2: 钱呢? 人别催的，我你切个切切多。那都说给我录音的。

0: 부고래 소주리시 근데 충돌아
1: 지기 채론 요리도가 쉬부 차샤 계시 차료 집에 공유여다 딜레 쉬부 요리 제만 예지스요 저스데 아
0: 레슬레스
1: 신부시도
0: 신부 좋은 집시 아자 팔라 기라토가 코나니다 님도 맞추야 가리인 남시 창치자 비시 쉬을 키 용게 되나 창주기 다과 창무추는 예 후여 마시
1: 찬스게 조소자 로가시안도 거거지 소소스데는 기쁘지다
0: 디에시

0: 이네 레그 쳐나 마체브체 메시지 캠데는 용고 마르바 키랑게 토네 부제 수수 불경은 아니요 이베 니에데는 미크제지네 메제 토리 마잘라 수수 친도 이베 레그 역시 랭게 제라 노마티는 카리네 따서 체조리 키랑게 소는 제
1: 人家写他个人的，一年才打三个是吧？是吧？前生你让了弱不起的谁谁有？赵玉环了弱不起了送给别？让我那讲不起不许多。写下他个人，不过是你的钱不下账，可怜可怜，怕没写吧？去年一个没多，一年所收干部有没写呢？点点人个人，别吃香的人，人家写笔呢？
0: 孔梅干能写这个字，你讲了，你也出钱托不着吧？呵，爸爸几个不过，现在钱不打着，我讲把人家三写写着。那么多小区啊，生命多了，退休出了单子，爹出了生命多。伟通，你还可以，让叔叔都收起来，预备泡沫起来写。缓缓给让了，干部车上，俺老爹不写不着啊。阿江江，让给当不卡的钱呢，提取钱没？你让给我忘记了，一年。
1: 黄花让个老赵银白我了的，今年爸爸你叔叔不过现在他个人不晓得我了的姐，年初前年快让我寻着。来，要等这天了没？呵呵，提下个兄弟，咱们等这这边啊。外头让我呢，哦，交差不许多。
2: 也得那欧拉西兰交差不许多，但是特别干老些钱是的。
0: 啊，我呢。
3: 长谷县的黄花，俺查不晓得。嘿嘿，毕竟你也就这三一个人。嗯，让车间看着有些的。先吃个呗。哎，行嘛嘞，让东东带带呗。喂。
4: 嗯。
3: 我得记不住。妈的，让别的老娘明白。嗯，嗯，嘿，用啊，大大的，上个毛着的，四个工厂的下子，没时间打给朱继刚的卡瓦姐姐，没人敢学死过。
4: 嗯，也是。
3: 要是这么多，注意的。
4: 嗯。

0: 기르드 카르스리
1: 랑 카르죠 오송도
0: 뭐이인도 제모호 파르티게 장게 미세제 랍젤링데 가 구주브르 봐
1: 리 니에 제비 유네 랑가 승예 장면은 니르 과디르 랑서 마니에 싱마르 송도게 지즈네 이루스데 치가 제네 셈나르 교초부 장성 과시 중에 드저 샴제 로지 망 럽저 범 망과 과과 등 과시 최소 랑지
0: 랑 랑 참부 랑지 샤 더도 뭐이인 도체 녀들 척고이 봐.
2: 시샤봉 라.
0: 게게게 점어.
2: 라데 하시기요.
0: 나
2: 타가라고 포모니고 체제디. 수규로 도로 담을 하리.
0: 디
2: 녀상 그 심주 나라. 라슈 먹어.
0: 그치. 게게게 점어. 녀들 저 체메 녀수디 저 마시. 게게 점어. 녀슈 바세다. 봄디 척바시 오리 기란게 기고베 게게 점어.

0: 喂，请俺找找去。
1: 喂，他，这里边只有军器啊，什么弹药给总队输给。嗯，用啊。
2: 你也拿多牛牛西施多。
1: 주배.
2: 다리기 저리 딤주 딤도 대자 잡으시라도 로르 집에 딤도 수유.
1: 피그.
2: 수.
1: 야.
2: 마리.

0: 그래도 대스 대두게
1: 너
2: 제가 저거 대리장제 약속이시야 저지지 누나
0: 쓰시야 대리 지금 다 가서 말해 아 니랑 니네 친구 친구인다 도스네 먼저 겨우 시다 등이 시나 마시
1: 겨우 그저 당토네 동
0: 히히히 시한게 시지마

0: 그래도 개재무슨가?
1: 나 아닌 거야 여치 구유 번역치기.
0: 왜왜 가르쳐서 주니베 뭐세나 뭐 좋아 주를 줘가지고
1: 이거네 저 솜씨라도 나도 아니 되기
0: 아
1: 나도 스탄주다
0: 샤키던 게 있어? 샤키
1: 응
0: 그치 뭐지 다다미 드디어 아니온 거
1: 저 뭐지 지도 뭐지 저게
0: 그치 당 뭐지
1: 你真的我记不了我那个是哪度啊你真记不了
0: 喂快看你快看你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

0: 기란 같이요 가.
1: 드디나가 이.
0: 레세. 알아고 이. 기란 같이요 가. 미디다 치피. 이네비스 칸레 라미도. 나고 이.
1: 보고 나와 혹시.
0: 세 보고 나와 지금도. 세고를 게임게 갔어. 게임을 시키게 같이.
1: 장고 이. 말아니 이가로. 보고 나와 떴어.
0: 你 审核上线，人家不会拿我去，不会拿我去的话，谁会的？
1: 杨啊，你也不会拿我去过是？你看李叔，第二个你长得比较大嘛，你不知道？过去了长比较，杨妈现在不着急，人家先拍时间。俺你把多叫俺去过的，羡慕多，看给啥不多。魏同，你在严小城的找我下去问。你也带那么大堂的吉普山去给一个人，三岁头不大，六岁就背，接不起个，哼，哪怕接不住。
2: 约三岁就亲。咱们的公司多啊。

0: 야 미김비 너 홍디 보 미부다 너 홍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딩잠기 총캉 짐바르고이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닝 섭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 뷰규탕 체드윈이게 제고토 로지파주 진서바 차진시에바 노부섬주라 총강도 편내 제고르 슈규인 로지파주 대주람타 타이디숑치벨함라 진공마슈고르 야당 굽주고르고레 제미구 타동 갸치 제주바남라 톡지림비슈치 무창고르 니게 굽주고르고인기 장은 요좀 낭치 로지파주 뷰레기 도베직 뷰규인 제고르 투주 진드듄베 체드윈이네 진드듄베 체 소지 바르인 산에
1: 他是从一个邻国的路上总结卢康给努国卡住他是龙井长期罗杰帕住从康直到卡巴拉列国的国际处处进出处处进相比增益昂大些年罗杰帕住邱印从康都配巴拉各苏修尔退期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党员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司徒萨特南西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节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图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问特别马切我东阳干不行问图七六主队我给爬车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感心迎了修明孙秀感应 昆明昆布汤不提，下周昆布的来，冷车稳当热都吃。昆明昆布谁谁，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许。泰迪熊七百他们三百年，七百干部茶农用为企图，新旧汤三百七百银币，七百根据茶农给开旧汤对年，取个钱月。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百他们天年，阳性西沃汤，他们天顶秀气味。
3: 恐怖绝对典型级别，从哪些用意？出不错恐怖部队汤，从家给别个，刚把车用的得叫起头，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给他给几百新车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钱起别退钱了，起不错退钱这么用我汤，得他昂擦拢用的面对秀。他们恰起了锅，给汤咕叽咕咕赢了，锅给看恁叫起，他们恰起牛呢，恰起不叫赢。
2: 罗杰帕主日国了哈密，日国汤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喂，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天外喊我了，切就汤，天对国土的南部电鱼呗，大姐切的，天爱人光呢，恰你了国给个国去搞电一么汤，他的恰你了国阿给国去搞电来准没个。群众罗杰帕主。
1: 二退期间，你们操作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节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头了，苏北群起苏切列不行稳特别马切，我东阳干部行稳土。
2: 七六主队罗杰帕主，你过去可以当不能谈。罗杰帕主，日国了哈密，日国汤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喂，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天外喊我了，七六主汤，天对国土的南部电鱼呗，大姐切的，天爱人光呢，恰你了，国给个国去搞电一么汤，他的恰你了。 国人阿给国主考给了，准没个。 群众罗杰帕主。
3: 五百字的信件，摘取全国天然，取自国内糖、小罗、干果、青桃的枣啊，吃毛少，执行忙不了，多领七八十银币。地摊的摘取的不糖，切记可以五折打卷七百，脱落的五百字的信件，摘取全国天然，执行的人忙不了，多领七八，吃毛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秋季，首先用来级别通能段。龙年需执行去摘取村大型银币，过年来地摊去摘取秋币，电囊两零头。谈的可把今年按年档次，人均一年次几百个人来摘取秋币，要交七张几件百个人。他说五百字执行去摘取电力去，谈的摘通通来摘取秋币，过儿洗不洗骨头，过儿数骨头，摘人玩摘取秋币，过儿炖煮炖骨头，过儿数骨脸玫瑰金。年代从干了我的皮边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汤打用几个人过年来地摊去摘取几把汤我这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摘取几把汤这送点点看了皮汤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去送了几个

0: 이내 계사 개부수 이미 신금에 재산다 요비
1: 타자 관원 계사라 타가낭 직숨 제비 징외타 잠자타 내티 망소타 유구로 와츠 로규라 균의 제비 거고 더불어 처리해
0: 타가나 주제 시도 지뒤 시내 계사 수임의 신주 계사 시브니 계사 개부시샤 제장 관유 계사라 한니 관유 타 계사 개부를 하간지리샤
1: 타사라 유고라 용어비 린친니 유고르키 차차시 인식 메게기 사조 칸사라 견용해 타사란 조르지 라제 파마르지 네비 관유엔 하간디 통급 젠두기 세바 체부기해
0: nga de le ma tha yam chen chim bu ge ju ta gang gi ge gu ne zu yun du za ba pe su ke ju chim bu den sha jie le ta gang gi guo chu mu ne zu du di na lo gi zu jun gui bu mang che jia su gui bu ri sha lu bu tuo jia le he ba chim bu yue bian na wa chu jie san de din chim bu du tu nin chim bu den sha
1: ne di mang zu cui jue ba le xing na 群人归囊, Minamki, Guan Yu Ta, Kisar Gibni, Nang Yen Ti, Heba Chungzam Yubale, Michik Yimbe, Nguyen Zinchi. Jela, Guan Yu La, Shedo Chigan, Nale Mang Tu, Chin Yubbe, Guan Yu Ni, Giriki, Mabun Shi Ta, Kisar Gibni, Puriki, Mabun Shi Shi. Tirdin, Gunyan Tini Yamdu, Lagan Jingang Sing Yu. Guan Yu Kisar Lagan Ki, Tsumjian Nang, 고년망부 직숨체회 김의기 고년 대니네 유의니 링지 기사를 개부이마타 류라 고접타 개부라 고변남비 싱암 학바라 때문시회 예의니 마부연 고유 인신 마크의 개마타 차기 옥사로 송우와 제니 차고고르투 세신회 콩얘기 최수 콩남타 냠토 먹듭 제뇨오베 마부연추 고년샤회 기사를 노부 전두니 평을 토 계사를 기부시 이내야 계사를 떠주 노부 천둔 퇴배 제기 낭예시 기부시 리부신 펑림 직체 지변 타 초동 가디 대마제 참아 계사를 개비 응어 인식 막군 체부 숨주 체시 기부시 관유 기 체수 공기부 관평기 군예유 조사니 민카 칭춘기 관유 카기 낭예 추 퇴마오베 조주 체시 인식 나르네 송 관유라 외도 체매 휴식유 周仓起，直接出别歇岁月。周仓年团别官员及过年春，郎能永住等着开的月菜。周仓给把点起身。特级，仓妹歇到头别出兵，诸葛亮他刘备谁？
2: 兄弟咱们，干嘛的？明坤永远，因为弟弟咱们干嘛的？多军十几炮也是的。俺承认了，接了年冬六节了，给赚钱数。俺最搞不的点用个月。在店做的给啥结果吧？给啥结果？那个是漂亮的细菌呐！你帮俺吃喂，哪年订的去中国的？关于你吉利的细菌呐，啊，马拉子国的，现在俺就给啥结果？关于那么个，俺做西家准备的，帮俺吃几个，都不需要经理送给。
1: 天涯，如果我忙不，他杀了如果了前面甚至能，
3: 他妈是
1: 关于给啥了他干的，自动起人买呗。那些一些钱，文章底下的卷用为名场面文呢，特里的配备观众赢了眼着，也能那天忙做赢了眼容。现在天气晴了呢，把我等住了，托把的高位逐渐天气切不他，你说哪去？关于他开始的你，现在晴了他，天没人多他，把我陆续你写把几段情歌。官员开始了拉杆的你，人类给这三些都求了你。
3: 我说他没问题，这他得不了求了你。
1: 官员开始了拉杆给组织胳膊你，痛恨不是言行，没事前行去。组织不再参谋了，所谓吃过西餐钱是。姐姐组织胳膊贴了。到我这里去，托那钱不穷我，恐怕有人心，你个人过完结果了，用不着。到我这里呢，平常路边所在路边土， 표기 나오는 수준의 심주 난갱기 칠레 개발시기. 공기 관련 기사를 하거나 가부팅자 체크된 강의남. 네게 조준 개발아 현담이라고의 믹스의 캐치 강의담.
2: 아 조준디 체크하다. 조준기 수입되네. 아니 자수의 조준신 봐. 소대 랩도지 말아. 조준기 주제디 신제지. 하강 도가디 통을 덕제지. 소규 디리나 표현라 통야뉴 뉴지. 단도 제대 중시 와르기 강대 조차샤나 강유 망아지오지 배수 개발해도 제체 경연에 제나 조준 개발디 자수인 봐. 소대 랩돈티 되지. 이내야 쇼르도게 조준 망아지지. 배수 개발지.
1: 관련 기사를 하가니 배드윈기 자수타 배수 비미 조준 개발시. 대야 치 개발타 나게 후지 간이로 창문이 뭔지 도게 규티 야르다가 강통매 밀람도 차려왔니 긴다 체지기 남고 티시 긴다 체지 테니 딱다 배드윈기 자수 조준 개발시
2: 조준 개발디 시디나 자수지 디 긴다 체지기 개발시 주요리 재난 안주 조준 용내 제비나 솜지 규기 체지리지 무세 대우요리
1: 테마제 관련 기사를 하강기 표수 조준 거봐야 무엇에 투부해
2: 경기 쇼니다 경력이 자세히 표수 거봐는 시 중요해 쇼도 자세히 조 차지 부디 좀 요마지 뒤조 가래스나 사감 척수 시샤 중요해 조준 시스템이나 리딩을 손자 아니 레지 속도 능 신조 준비 규격디 리지 체우리
1: 표수 조준기 캐주 체주니 지구를 년에 조준 체부디 인신 조준티다 리듬님 모두 퇴바시타 니수마치 개주 첨부 대비 조준기 제제 거버티다 최신의 제식이 토니 사감 책주에타 정중 쿠리오 소기 제가 첨부 대비
2: 배수 조준의 개주 지역을 띠나 지를 니제 중요하듯이 아니 제외 속다 간제 지역에 아니 칸베 속다 띠나 신중기지 무세 뒤에서 차상 보장 보다라다 제공 거마 대주리 사감 책주의 간제 지역에 띠는 신 조준식이지 아니 소수 나와는 신 준비나시 아니 긴다 천재 용료 당대 대가스 칭마리
1: 관련 기사를 하간 솜젠키 치 강태래 나주의 리대 모두 튀어봐 무세 퇴배 통통 제부지 남고타 솜젠 와라 해봐 침부유 티니 리대수 토메 해봐타 참부 용치 차르구 침시시 관련 기사를 하간은 갸베 송제기 캐주니 조준 지용 이나 야자 조준 기 루즈 이나 야중 창문에 지슈 최규
2: 드네 마더

0: 阿不有，日节吧，军电冲过所起对群羊参不有，对外尼国堂龙国，悄悄阳光土不拉，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阳干部行温土，起了主队，我给派出尼国七块当不囊堂，而退给羊，你们操瓦切，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给派出尼国七块的师徒，三天能西去开去了明年三月了，尼国给南北洋全部点预备。 阿公堂，你空可对群羊参不去？日节吧，军电冲过所起对群羊参不去？对外你国堂龙国，悄悄阳光土不拉，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阳干部行温土，起了主队，我给派出你国七块当不囊堂。
1: 람보로친친이 말해.
2: 한리파디 배치시단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 야구치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0: 东西也做苦些了。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
5: 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北部，也不是有的。
6: 韩立芳的，我那也要多。
7: 韩立芳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坑冷苏，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9: 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바다 쳐라 감상
1: 요라
0: 그런데 그때는 거주민아
1: 한다 니동 제는 거주
0: 아 레스 레스 안 당보 거주도 좀 봐 강부대 요마롱
1: 요마래 오
0: 되죠
1: 강부대 데라래
0: 아 레스
1: 제부터 맞아 미상 메다 냠도 냠도 그래
0: 아 레스 레스 근데 니지 가서 저기나
1: 니지 고주지지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루브진의 진빈이 랑츠튜를 레비인비에 초구룸바마초 규림티추 뺀나 루브룸에 하장 옆부유 수구루부트룸바탕 하장 책부유 니코기 럭저촐

0: 年妈说的，你可以领受。年妈用别说过，年让他蹲死你个了解手，可知道啊？
1: 让可就不就看谢玉，啊！再请问，也请问这个，
2: 小青个谢堂子，王天柱，让允许，几万年同多也许没有顶这钱，也请问的。
0: 对，
2: 注意的，蹲起
1: 啊！蹲这个啊，叔伯。
2: 小小叔啊，是么的？
1: 小小叔哦。小天柱，堂子谢玉，我那是预备啊。林秋文，让来老客些几个听个是的。前世个命运呢，叔叔大抓不起的，也免穷子是财务了不？
0: 堂师，让个谢吧，那么说，俺叔叔嘞，老钱听着了高爷，老爹用啊？
1: 哟，看你没亏着啊！
3: 干么嘛儿不着胆子，搞这歪七八糟。
4: 哟，你，啊，这竟然还能个有？
1: 噶罗提姐罗有没变啊？噶罗提面呢？拿罗等个嘛多。
4: 啊，这阿姆啦，也喊起人家提这送给。到底那第二天么还最提吧？这是干的。
1: 天的人罗卡最来送啊。
4: 你是在不对着不？
1: 下罗提罗，你是在别日，这呀我是给么呢？送就来着多，罗送就来着要的。噶罗嘛才不接，钱什么给不接，卡些我送不多。你那谢无元朝，他能啊起了。找女的面多，我先不投生不多啊。卡这是呢，床边面阿家老了，去那个铺老松家里找药的，卡着阿妈才抢什么药呀的，铺了那是药的呗，死的生不多。这大当啊，阿姊，阿米了两颗着是给过来啊，不两颗着是给过来。
4: 咱不经营药嘛的送他是不？
1: 卡是的啊，让个钱给得对的啊，苏人爱干了，但是他家的没不能老用，他都说这住人是不？让个面试个药的嘛多，明显大概面试个药嘛大，啊，这很多产品都用得起。
4: 俺们那年去那修，搞了这个，平时人家也没多少的，估计大熟人过瘾了，没准俺干不巧着呗。去那个俺点儿差不多是呢，没准拿我等。
1: 啊，这让个大嘴巧着，让个大嘴嘛钱的辛苦嘛是，让个大嘴钱的用我多个，让个老了旁边泡沫是土的，让些美女呐哦，开药嘛的俺学的，俺没吃过辛苦。用个多个啊！
4: 怎么了？今天说呢，我那几个月，
1: 我那是嘞是嘞，阿妈了的是嘞。
4: 你那俺也当然的，你也拿老许。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带你年拿不拿？就对的，就是的，
4: 不
1: 呀，就是的，阿妈是的，嗯，让个说俗语啊。
4: 啊，这其他行山都蛮难的。啥那事哟？
1: 啥难的？啊嘞！大把我有干，啥了干不有？以前那么用过一四年的四川泡沫的哎，几个药叫新民都，拉不着猪牛面饼的，原点的药嘛的。
4: 啊，这你妈是？去那个泡沫卡的王海水送过了吧？你也是呢，马上来到泡沫事哟。林秋文。
1: 哦，林秋文。
4: 哦。
1: 孙卡的嘞，泡沫给不的哎？
4: 是。
1: 哦，泡沫的不过去煮呗，买菜，同多年少就没有要着吧？
4: 是是，没啥事有。
1: 哦，这泡沫的也好多，一年。嗯，这没人了，不过去吃呀，要的。人家上俺那泡沫的菜呢，他个是，同多不过去煮要着的。然后呢，不过把不青年收拾丢丢哎。
4: 啊，这阿姆拉，吃了还是个月。你要养成这审美，其他个欧洲业界财务员送过的话，你要我最钱不赢，其他个他接那些。你其他说，领袖问了，土著嘛拿了，民族土著特别嘛在，卡里那性格，相当性格，巴结当性格，很多艺术业务员嘛在，专门要提性格，平凡不了业务结果，我有老哈些心都以为，你一点那毛人俺就说在那里，南北哪吒，两个中路的哪吒，西个哪吒，领袖问了哪些人都。
1: 宝小旭， 라면서 쉬이네 남아수녀 미두고
4: 디 부디 사체브리
1: 랑시에단 때는 미 남아모순 랑게 수인 수위에
4: 마셔 아무라 녜 진짜 쉬고메 키나 두지는 것도 고 녜 전에 뭐나 차보도 재산 키나로 원주 쉬비 타 키나게 제나 와므라 키나 공부시다 뭐라 하게 보고 두제 수입지 디톤에 가르친 거리 선부사고 요순 거리 돈스 약박하고 야호스도임도 그리 디톤에 뭐라 전부 유입도 순 거리 근데 키나스야 아자수나 뭐라 암튼 두면에 굴시오 가수의 지미도 디톤에 뭐라게 스슈도 순 거리 디마세 장자 서지기 레그디 수수 중무다 재비게 없어 디 가순 거리 뭐라 코부 제보 삼단 신예진 순 거리 더 열다 ngayi bingba bolo lo sumus kebi ni ngada yuuri ngujeb tu nye nyu nyu ri di to ne sugu yago yueb sungu ri kanda amla tinte siri sebu sangu lehe juibu zo di sishu du mye da lo ye chebu di ma zi pomdi nabe uos du wane yi tanda wane pom tinte se go chunu kakur dal
1: gyumze do ch du 钱啊, 莫让屁屁, 现在所有人,
4: 林秋文屁屁, 哦, 아니, 걔랑 갔소배, 四川人, 이배, 보모, 갑디들이, 말이, 어, 왕카시스,
1: 갑디들이, 에,
4: 어,
1: 왕카이츠, 莫让屁屁,
4: 왕카시스,
1: 어, 现在所有人, 아,
4: 니 걔랑 슈비, 뭐, 딱 군인이래매, 걔랑 직담나, 아마 하나 던다디 틀렸습니다.
1: 퍼스기는 지 가리 구스레 구로메 던도 구비는 아랑 빨라자 친차였다.
4: 쟤는 디나 내직 담나 뭐 암라. 그게 야것도 직시다. 명소스나다.
1: 야면 디데치. 어 랑게 링초원 님지 나러 어 칼라사 쇼스럽다. 나 어 근데도 직더기 용어도 왜?
4: 어 뭐라 나러 깨다지. 그냥 초나디 용서하시는 게 있어.
1: 어, 예예.
4: 쟤는 뭐라 요면 예심하소. 얘 돈다디 뭐라 럽죠.
1: 용거리.
4: 가리나.
1: 가리나 이네지. 랑게 가로 제두. 랑게 파등 부여리. 탄다 랑게 미투마 제하고 왕지 여리마도 미 먹어서야고 왕지 여마리. 땡주디 거다.
4: 어, 지난게 부디 나와 등마서.
1: 레스는 셰초리 뭐
4: 영아 영아 레스는 셰초리스라
1: 어 영아

0: 자 숨라.
1: 어찌? 둘이 동나지도.
0: 어.
1: 어. 링초원 탄도 어 사나나 레가 친수.
0: 예신그유.
1: 어.
0: 나 지난다. 둔제 다 차요비.
1: 나에. 어.
0: 네, 광호주다. 신도 거제. 더더니 저광아지 신신에 둔즈로 와참도 신유. 기라주네 지지.
1: 둔즈. 둔즈. 교고 대셔다.
2: 我懂了。
0: 哦,
1: 敦子，对的，你来了，我怎么也有的。哦了，第四节开始哪个？
0: 现在敦子写不踏个事，这个时节开始吧。哦，是的，下面，起来了，打起来要比。哦，哦，阿家孙啦，他呢，出连队不有几码事，跑的也捏住。哦，这又小又小。
1: 조리를 보면 좋지는 가봐요, 그제. 조리는 동라.
0: 아저 손라.
1: 로.
0: 나 캐나게 조리 동라 스모 손다. 와신 인 부르버. 캐나 예르브지. 연초 쓰려면 녀위 베서스도.
1: 아시. 연초.
0: 어.
1: 다디 카린 쓰고 하세.
0: 어. 나. 어. 어. 아저 손라.
1: 어.
0: 나 대가 쇼인다.
1: 어.
0: 俺林秋问了日话几个月。哦，
1: 你林秋问了日话几个月是哎？哦，哦，阿杰孙啦，其他个没听那个有没写么说？嗯，俺没听有，俺。 무티유다. 조린 동라 돌때문에 무티치에다치.
0: 자스마 터제나 터제나. 포업팅 예주샤오.
1: 어제 육쇼 육쇼 랑게 포업주나 예 서드근부지 서드근부다 하코승에.
0: 자스마 지마 승마 레카리네 예 제조 예 치워를 와 치유자 나 그거 제로나 지마 승마 레카상모 나 그잖아시
2: 你能干么？用啊用啊，元朝两个军部有没有新个月？有那跑不住就能考吧？用不着，我说的更不大，是吧？阿杰孙啦，
0: 其他还是个月。哦，阿杰孙啦，我都是直接去检查住院。哦，
2: 真是天阳气息。
0: 哦，
2: 那边检查住院。
0: 俺们都到对面。
2: 真的耶，我来给他养学生。
3: 我来给他养学生，
2: 我来给他当班长就行了。
0: 不急，前面还有雨，莫来给他了，辛苦起活的。
2: 不急，差点是干啥去？
0: 墩子，是想给让咱们咋去哦？咋了？先墩子去检查去。
2: 有啊，有事。
0: 哦，找个人。
2: 墩子，
0: 小夏。不急，天柱。
1: 墩子，其实咱们咋经验呗？
4: 嗯，
1: 前头马斯你多着。啊，钟梅，给你个事，我去住两个多次月。
4: 两个月噻，
1: 接着俺喊你着的，没有中断。墩子，咱们咋就啊？墩子，看了年不起啊，快点。
0: 中断，
1: 等大伯。大舅。着的，着的，没有着的啊。
4: 呀，让俺去俺用吧。喂，妹子，老大给送啊，我怎么打工啊？
1: 心都可以下，东元朝的林秋文日娃起的多，年轻的，阿来，让个新个月不是？哈哈，答应侬阿做讨价钱是啥送啊？开始过年前是给土不赢呐，阿你也不去用啊？云生个两个难打要嘛是？云生全部顶着罗松子，花干那两个钱，胖样嘛是别？
0: 阿杰孙啦，根本顶着孙的眼睛没多啊，可干啥子不是？可干那明星大的教育是呗？
1: 呀，何子，不过点呢，他和丈夫低头擦身上去啊，让我那林秋文个军部的心生不得个啊，同多说说，难得搞完一次个钱，可多得劲对的，今晚呢，是咱们用啊，快去个。
0: 你的，何子，王爷。
2: 拿把用。有。
0: 都是可多嘞，好水。那，我送你的，我走。

0: Yaa karo chaji toyosha, sule. Pudi, chungle kange duri dungla re. Pomudi, lingchou wanrisha.
1: Kuni wane, sambushtoga. Hine lingchou wano, buguchi ya yori.
0: Che zangu, dungyu chawi chakin yabu tenze yune, lingchou wano buguchi ya yune, gabuchi ya doa.
2: Jikchen bugdi, dungyu chawi yinchu.
0: Shingyusheng, randa lingchou wano gabuchi yun yorba. Bugdi igor, rangka shingwewe.
3: 你信我穷不过的一个呗我的领袖问主要解闭现在不过的我那动员朝我的呗先把动领袖问到这个了呗谁是啊可是没事呗感觉没事还是有你还是没事去到哈都
4: 용서가 아니
3: 그렇게 하실란 다주제 칸이 큰 주문 주세요 이베
2: 그렇게 하셔서 부도
3: 시사 네 큐라 터지 조이다 디 타무디 흔도 큐라 네 아자 겹러 큰 주문 주세요 같이다 네 큐라 조셔
2: 큰 주문 주 가시야소 왕태조 큐라 뉴시 링샤오 네 마니에 가로리 큐라 마시베 네 주 네 싱그르다 喂喂喂, 내려서 링초원에 튼다 나 망고 셔야유 그냥 니들 누구해
5: 니들 너 시다
3: 아이고 시다 쉬다 쟤 도노지 쉬다
2: 원예조 주량 루허니 이조
3: 여기
2: 王天柱，求你，你也去那水库，别理我闲逼，辛苦了，三不多块。

0: 아무라 샤샤 터리를 친자 아무라랑 투심 교우도 왜
1: 장대자이너 시 샤샤 터리를 친자 암심 교기
0: 아무라 심도 낭 말이 샤샤 로윤디 기란 락다 기용우리
1: 쟤는 던자 락다 가르고
0: 샤샹게 락지 볼루싱 여러 제노
1: 영아 샤샹 락지 볼루 뉴스 러고 아 다 욕하라서

0: 자. 감사. 마치어랑 제로인 미증 쓰기.
1: 미중에.
0: 어, 민도리. 민도. 리샤다 민연지 쓰기. 토네베 코덴지. 저랑 민라 카스야.
1: 당대 십시도가. 주왕다 민텐 주스기.
0: 저라미 나스네 군유이다.
1: 샤로지. 너니 워싱메 봐. 돈돌레. 나스네 군유이 사지.
0: 나르데 유브르트 미사블레자. 가브르치.
1: 라크네스요 봐.
0: 어. 나 어. 랑카가라. 강고스도 고자김도 와. 다가샘스 제거니스게비 디지라 크네시메 베트제드와 콘수 통스고니 예 꾸이브리스도와 그냥아 대주 많이 가요래 말해
1: 가리 많이 가요 되어서 혹시
0: 제자 아 저 저랑 가제 내주래
1: 야리 개비
0: 아 체미 시신님이죠.
1: 서르샤샤.
0: 아. 샤슬라 나라 파마디 치르 초보디 프르브지르 초보숨 리브지르 가숨 포상고 정수조 키상고 게임슈사. 저 저랑 독스터드네 당대 유연실샤. 어, 지만에 예조인다. 라고 망치야. 와.
1: 장문의 수세도가.

0: 야, 로데, 수생해 봐.
1: 공감상, 跟着许교, 쿠유탕구 도담수 있나?
0: 갑기기로, 예민 로찬스기. 쿠유탕구 도담비기.
1: 알레, 도담로라 공감상. 딘제시, 예중부 로춘주선장 샘레 모토부치에 밀간소는 뇌자단장, 정가 날주스 탄도 쿠유탕구도.
0: 아, 니하고스, 마대제 세조리, 야슈다.
1: 레스. 아로 클린다 오야 클리티 아 야 클린다 클리티 야야 나즈 당중에 아 예스도스게 아
2: 医生，
1: 你让了开始彻底解毒就对啊。点点片头时，你领个清苦。呀，哎，让开去。嗯，开清没？
2: 让给地皮局当兵的，恐怖就对特地的生病。我让你将家主要用个是吧？上给，
1: 我没事，可就做了嘛多。恐怖就不偷马的事过了吧？对，顶着时候没，俺们去让给可就做些清兵的，想来拉出去了，偏头的事情，嗯。
2: 야, 대기시다.
1: 야, 따뜻시다. 쉽게 도와. 내 펜토리 승민도게.
2: 마 사르르 수입해. 마 사르르 통조 수입해.
1: 윤성 랑카르 치유. 단등아 뽕코디어였다.
2: 니.

0: 애두게.
1: 대사 참부 시부스도 폐지 땡키브자.
0: 암라.
1: 어.
0: 윤선 키 강부 차브네 송. 탄다나라. 아마니는 컵돈등기.
1: 어찌.
0: 다초아 큐야미도.
1: 딘저신에 요즈베.
0: 딘저신에 요즈베 세야미도. 딘저 창문 링초원게 쇠 마베. 딱바르시 왕텐주님 뭐 참제데. 아자이는시다. 중부이는지. 녜체나 다르게 내지디. 녜구치녜 링초원 리성비.
1: 딘저 인기 마시. 뭐랑 가서 돈에 내가 딘저 체 아요. 머신에 로드게 나라. 녜 뭐랑 군주로 귤런스. 什么나고 딘저도 민도. 많이 가요 마치.
0: 암라. 키람 뭐 암레 녜 암레.
1: 디
0: 간다가 김 뭐지는. 링초에 깁제 되지 마치. 동연朝会你掐死给别的 키랑가 미트만나라.
1: 어찌 동화. 뭐랑 가서 잡아. 레라부 마르다. 수인의 임부시 얼른 남아 저주다. 뭐랑 남아 친수는 언제랑 보고 냐로 치도시.
0: 암라. 수인 남아 친의 지그리. 동연朝 남아 줘야 기다 줘비. 간다키랑가 미트나 처미오.
1: 링초원 시그 경고지. 네 시에네 님거 집에.
0: 나 뒤메. 간다키랑게 탑시 단제 년초유.
1: 네 탑시 동스에. 나 탑시 가져요제.
0: 나 뒤메. 키랑게 탑시 단나.

0: 대쇼다 목에 방가시도 본 거.
1: 자지. 엄마. 자세요 나. 지금
0: 와. 지겨지.
1: 야, 너도 대쇼. 대쇼 아. 엄마, 저랑 있는 거 왜?
0: 어.
1: 저와 라한이 있고. 냐마 엄마 라가가 답지. 라게 맹가르게도. 엄지라게 코그니나서 지세란도 치타노 뺏어봤음기. 엄마게 딱 봐도 이거 쓴것도 와.
0: 다그지. 냐마 냐랑 리아치를 봐 용비. 이네 어 건자데레드 카르사드 아포무 동화스니에시도와 나 어 건자데까지 큰이야 다무주 더시 매제 로용비다 어 클리클리 튼다디네 육샤비 섬유레 데브질 티리라니나 레중아 오네이 나치기 미멘 염도 중구마리 세시기
1: 나치기
2: 你的球文他的眼睛了压就是了不一打我是你这么说的今年球文不是这么是你的老马会红的那次是吧就是的这就有了啊阿姆拉超多眼睛
0: Tiri nga ngune tsugu tibu rami du Cheza o Kechi maari o nye khala soga chingu a
3: Zee, achala nye sugu Nye khala shibu suda
0: Mune
1: Amla, nye chewen tabza na chivu Yungus mewa Nadi mola da gishe do a
0: O
1: Ya, kashi gish
3: Dunzi, khan nye buchi a
1: Zoda
0: Yangjiaji시다. 민을 갈 수가 유.
3: 땡즈.
0: 좀시에 싱그휴베.
3: 싱그유.
0: 뭐라 직시다.
3: 내 삼로시도.
0: 삼로도 아.
1: 어디로? 주스동다. 마 대제 생지바.
4: 도담로라. 네 눈주 갈 수 없어.
1: 라게 너도 계셔요 마지 마미 길게 라로스기 보쌈주 미참아 다지
4: 알레 제니키라소다
1: 링초 원스니치 워싱글바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 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5: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방 총강
6: 야미 김베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카바 나치 약스테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베타 너구라 폭

0: ling chou wang ge tuan da di sam le dan cha be
1: ma sam dan cha am la ma ga sne sam dan cha
0: chang wo xian na ling chou wen si ya po mo di xie guo ya min du yao wo xi du dun zi qiang bu qin yi de ya ra xi du nga ku ni ni le ga bu xi zha qiu
1: o
0: yin ne sam lu xi dan du mo ran na ma su jie nga ran zu nan ji ge mi cha bu ri si na nga ke de xi ne ji wo qiu ni mi du
1: a si am la
0: 敦子林秋文给不重出马时其他兔马照样卡住了林秋文给客人严厉着不过的碎不着你查我三户的不到我那查我三户前面没满笔当户的呗哦某些顶这些一年林秋文跟这些前面不过的气度所在那了明界跑不上阿姆拉明界跑下的马上到这话给有马时
1: 레미디 쯔 모란 기블 쪼탄 쯔브리 미 기블 쪼탄 쯔노 모란 레바 가로리
0: 니에 모란 러 캉저 지금 메 모란 롱은 유베
1: 가비 유에
0: 가비 유에세 쟤는 모란 야호
1: 맞아, 엄마. 진짜 수는 차량 못 해놔 아무리 봐.
0: 아자 인유다.
1: 나.
0: 찬스 기업 차 수나 남자 부부 기우유. 돈도 차우 치치야면 아 오네이 아 미르 돈 대신
1: 보 민두. 엄마 더 됨나. 찬스 기업 차 수는 내가 신다 싶네. 부기 약 삼단지기. 하나 엄마 칠 대두. 거기 이제 처방 가도야 이렇지. 레스님입니다. 나. 레스. 니다인다. 가니스님이.
0: 샤다인다. 부디인.
1: 샤다인다. 아.
0: 차오 이지 거유. 이네 차오 개침부리데 가게 마체네 용마다.
1: 나다 먹어.
0: 좋아다. 레그니가 뒤쇼 존닝 그 마주.
2: 그럼 티나스 에.
1: 이내 냠라 시와스도 마라니 찬스겹 사다가 납사부 고이스게
2: 난다 먹어 마라니 보고 시켜 줘지
1: 뭐지 암라게 모자당 가주디 저월 팀지기 세부디 땡기 제시하나
2: 元朝 로자다야디 육샤는 선비
1: 아 가레이나
2: 카이스 암라게 nga jang nama jwal mu dinang mi du
1: ma ji de gen de che bre ma xin zu na zu de la amla ge so shi da neng ji
2: ye ha ho mo chu lu bu ta ge nam zu gyu xia pie chi ye zu mu da zu wa me zu di ma ce kong ge na ne nga bi gu me ten do ge zong chue de zu wa mo ge sung ge
1: 저거 남자 맞아요. 야자 아무나 여제시오.
2: 유셔 연창. 먼저 나를 진다 유배 지나서 이렇게요 마시. 근데 신의 로디게 먼저 님도 처하게 해지라. 관계가 다 뜬 쓰자. 진첩 치워지 뭐. 나마 저거라 뭐 마참 진도민도. 계속 최디 나래 탑시 등히. 자다 아자라게 뇽차 샤마 삼저.
1: 자 쓰유 치워. 你用车下四十倍，你查俺们那司机，用车卸过三处，接送货运四下面，况且上了提车那年用车呗，你当用嘛是不？瞧啊，上个月去用嘛是，看看是过样米多，然后那么用货是，我动员超过那些呢，弄不起啥大开门。
2: 元朝，
1: 嗯，
2: 钱都吃不上，要点给钱的。
1: 啊，钱都吃不得，你点给钱的。
0: 大娃见面吃不起嘞，哼。
3: 东华，云盛，
2: 年阳很多节都切平的你谈的林秋文给年还是先年你个民族切在爱先你旅游民族某些年东元朝内兄弟看看主人是吧爱天差不定这样切旅游民族啊是吧莫然那么转对于呢抓住就小莫然轻松呢那你年哪儿都不色些不你那可让你做背书叠加七个是吧给不要谁是吧
3: 叠背书了
2: 哦
3: 他现在还做梦吧要不如
2: 好气让你歇当了啊看谁肯做的俺做事看不得没心里凶个谁叠背吧妈妈要不

아자 저원 라창스게 미야시 메스데 라니 아자체야 가오마도 메프라 시 마티르차데오시 팀문 아자라 로마시라 다데 티웨 아자라 로시마시 아자라 디기토베시고 나 왕팀주는 좋아하시다 하케메 아자라 기부용쇼 아자 이 아자라 기부용베 눈안 띕쇼

0: 전진아, 매여, 용승아 비다. 예, 차심지 둥기. 언질아, 언질아, 용승아 비다.
1: 오지, 비싸샤. 차시라 둥기, 능 마유, 남산 유격지, 요스.
2: 남자만나 아.

0: 파제 소제 본을 레메도 다이나 조선 조리
1: 신성 디제 세녀 여비 가리 조선 조리스 탄도 동화 나로 뉴급 시도와 장도다 대부 범기시스 녀서 시야가체 뭐라스 데 렁미도게 미소스 두게 아
0: 녀 너브레 녀 너브레 견서 야실로메 고시 동화 타수는 양계시 개주의 대대부 포리
1: 가리게 게스 동화탄도 나로르 뉴급치그도와 탄도 게르쇼이스 에 겨우유는 소수이기 예보고 두고 다 먹어 엄지라 근제도
2: 엄지라
1: 니에 보면 근제도 라
2: 소알 영미도 탄도 면지 루샤유 초지 숨부지에 따가쇼
1: 터제나 터제나 엄지라 터제나 아지 야마테다 초조 숨질 때 숨는 게 담도 낭다 민도 숨숨 더 재만한다 암라

0: 아자.
1: 家店主, 티링, 어, 나 시골 레스, 레어 파마르샤, 티샤, 레어 정화 사브라시두. 나, 어,
0: 朱小姐, 你也让说店主, 나타바단지, 다가마요니용도위.
1: 이네,
0: 카리니스. 朱小姐让你这怎么了? 我心里有嘛事, 明修大爹耳朵啊。 你也让秀, 我听没啥了干没, 他都从俺那爹有那搞清嘛事了, 今晚听我也搞清嘛事, 给我出着去。
2: 让个人就得 가림백구래。
1: 王天柱, 让王爷才他去下。
0: 当时, 我用鞋子的染衣, 我谈的总安那爹姐，给这场我些年心密度，你也穷对那差不多，让脑袋牛面了，让你心那了，你不多些有嘛事？该不，天外闲心嘛事？给我出着去，我送我妈睡啊。
3: 叔姑, 姓马萨。
1: 就说给啥了搞不清牛面，现在让退休的牛马谁，连不参我阿玉，听闻你那周末姐姐，抢不起来车子，让一块嘴贴皮，行吗？咋？王天柱，俺让去你团对面，俺让吃不吃的？
3: 叔姑, 姓马萨, 你也让了个妹, 现在让退休的女马是, 连不参我阿玉, 听闻你也让舅母姐姐, 让了抢不起来妾子, 可随提不是, 姓马萨罗,
4: 王天柱,
0: 玉,
4: 三木卡登个月，四兄你也撒手，三木也登没。嗯。元朝，元朝
5: 교수님다。啊，这교수님다，对的。土路是恐怕天天要吃菜。啊，这天天算不了，对的。大哲。
4: 예，하르키.
5: 아래, 멋있게는 공부자든지 키워 삼치요. 이내 삼을 때디 전세를 공고야 매봐. 세상에 계속 하네. 어쩜다 승유기.
4: 제너 돈스 치우르베. 아, 뇽저 잡으시도.
5: 잔 치우르베.
6: 나 치도.
5: 돈스 다바. 좀 시통 다가 저 있으기. 치고 치우.
4: 부디노. 좀 시통으로 가 십도. 야, 다줘. 좀 시통으로 다가 줘도.
5: 秀琼村的拿不起皮油阿姆拉小石头给姐姐写信过了呗他都可把姐写信的姐姐那些头一种可咱们家以内当我还写信差不着别去写一个人哦要我去用吧你妈就叫了救我也英国情英国情让石头给苏叶平亲是不你妈可不是咋起个一个人
6: 然后该学习。哦，你也疼的，两大几月。
5: 你怎么是得？

0: 근데도
1: 엄지라게 시토고 레바균도 숨기
2: 근데도 네 제부터 그래도 가 부부대 균도 가 더더 아직 개비 있어지 네 기능을 지금 이제 어지리 부부도 나고야 미도 계란이 양제들
3: 먹어는 약식이 小石头，我最近到老早。
0: 你老早？哦，呀，坐吧。
4: 不过，中国的这礼拜军要的是能够呢，胖丫头是。
1: 陆天兰。키랑게 부구디 양갸 소녀 시체로난다 직지별나
4: 루트 예키랑 창고 시유 페디카나 부구 네베 임부딘데 로다르시 깨녀 망고 여시 이네 콘즈 선두 치녀 망고 미두 수주냐 녀딘죄 망제 수소 부구 매자 부구 데마 탕마다 장고 딘데 냐뒤 치기
1: 다체는 시토 근데 치그래라
4: 페디카네 따도 치그리 투제마나 不饿着呢的
1: 哦,这是,我们啊,我们是,不过连不一年,这个还活不得啊,既然你全麻烦起,呀,哦,这是,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我们啊

0: 흥고 쩌든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강바 대부유 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1: 나표년인은 링고 당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링고 당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송겨 투구도 와

0: kaka.
1: Amla genga gyurung thoya meza ko thuje ship chusung gi nga se khola de de kiran zu nga ta do yao che ma se thondo chu ge chu ya su gi yi
2: a cha la tin de su ma she yi zang nge ni chuo bu shi
3: chuo bu ngan zi ta de che de qi
4: ko ko ko ka ko ko ko ka
0: ko ko ko ka ko ko ko ka
1: amla ge kiran zo ko chu ma se ko ka ga la gi bu yo bu shi su gi
3: ta cha na cha la 딩아지 세콜네 키오메 슈츠신도디 시부시라였다.
4: 아.
2: 상매 좋았대다.
5: 에?
3: 어? 코카 코카.
5: 예.
3: 이제 멜리게 갈 수도. 모랑게 티 가래 신부요 르베스기 티칭 마을이 신부시 라이었다
5: 어 샤먹고 급스시 신발을 빼래
3: 하?
6: 어? 어찌? 초디 틴지 신부러 열람사 신도 고요히
3: 어찌 갈채브래 니에 권주기에 고이
2: 공기 권주 심세가 너도 되게게 왜 이겼어? 티샤나 원티인 베인키리
3: 나대 가베히 나이 가베히 디녀 저기 세비 서초마 제부 가야기 동지시 야주
2: 알레 야주 아

0: 보카 장면 박배 샤가무 수야오리 이네 박부터 그리쇼오리 심도 나서 등었다
1: 그래서 나가 또 이시니 야 장마대 타러 왔으면 야 아자 아자 저기지 알려다 알려다시 소녀다 소녀다 용아 소녀다
2: 길링이 부르도 겨울로 붙이다 탐벌라 님도 쉴게 봐
1: 어이 어이 나한테 대양 알아 심세만 위에 가라 장무신 나 잡지 됐어
0: 심세 심도 세제 쿠카가기 심세 그 좋아다 줘도
1: 심세 상만 하지 없어
0: 이게 난 님 가사야 저지 묘
3: 심세 상만 마마 되베이나 네 계속 류면다 에
0: 第三年长嘴你们七个在这里让这边欧子里是不是咱们马叔
2: 哦你给咱们这样下面那是马大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ne guju ne ki ma la ka chi gi
1: zi zi xia de to la xi xia o de
0: ka ri o
1: zi da la ni ju ju ni xi la re de le ga na ni pa lo tie du
0: ji ri ni bo pa li ba ni da la zi ke zi ge zu de xi
2: pa sha che
3: bo la gu zhe ka la si zi jia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드디어 아메 가봐 줘
4: 물레즈 찌 주다
5: 가나 야 什么事도
6: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3: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 야
4: 다 가봐 추지야다 엔니 자진 주
3: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레다 갈라 칼리냠지 아메 가봐 줘
5: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시 다토토토
6: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 메지 쯔츠낭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부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메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유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류라 닌달기궁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류장자균형치바 쪼네쿠공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교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바 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고 让我们鼓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딩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 못하도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마겹지 지레기 접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 균칭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탄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탄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 쥐람톨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저 투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셴니가 팬라 대탕 용토
0: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네드 유제 유방 바구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박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구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네드라 유방 바구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유방 바구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 미네 바베지기 네드 칸라 다쿄치 유방 바구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즈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굴레미굴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3: 中国古城有干呢通过北京的摩西罗那既然是你的理想呢我就拿出西方人家留我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 수리 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 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타 미 세범미 통과 미주 튜브 미 간부 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미 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이 주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이 주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세냐면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야 민기비 너 홍대 보 미부다 너 홍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치직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흥고 쩌다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4: 상부 대부유바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체 스리나시
5: 다표년 인나 인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무 심지도 인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了 송저 토고도 와
6: 우베즈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 망고리에 도링체바시 인비에 디탄키 자취기바탕 첩지 키기 우자 다경체비에 토글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고리에 도링체비에 지망알보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비에 토난듀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다시 인비에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비에 디낭 냠링토 탄다카바르겸네 안유낭치 럼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비에 요체 차장 지경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부시구타 고수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둔주둔구탕 고수구레 메구진 닌다르 총간랑원의 피겐기 관주주 림바메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7: Tengge wun kamsa, nye tuyo rang chung ki yelung zangbu gyu kuyo tang shar chow ki sanye ka la che ju yang sifab tang ti nang nye sa chi ka ji ki che ju pab shu yin ne che zam chung du. Ngun zi che ba shi na ma wun ki nye shen na rang chung ki sanye mang bu shi la ngar shin che ju nam shi yang si ting du. Tengyang ma wun nye ji ki shib zhe nam shi ne chun ne shu na tong wun rang chung ne nak chu tang shi zi cheng gyu lu gyu. Hwagay lhongwe nyingzhi jie le chabu chung ne zhengwe papabyu tang, sa jie ka jie le chabu zhengwe ne chiwe papabyu. Lhe si tang shi zi wu gu xer gu, hwagay wu gu tang xer gu jie le chabu chung am yang na zhug cha papabyu, sa jie ka jie le chabu zhengwe papabyu. Ti ming sa nye ka ki sa jie ka jie le chabu sim sim papabyu. Sa nye nimu na ju tang shi zi nyingzhi xer gu tang lhu gu hwagay lhongwe jie le chabu chung ne zhengwe papabyu tang, sa jie ka jie le ya. Chiaba zhengwu ne chiwe papabyu, yang lhe si tang nying chi wu gyu nu gyu, longe wu gyu tang xer gyu jie la nam tim ne chiaba chungam nyo na zhug cha papabyu. Dui maa che chu papye gyin ki mang wu nying ji na rang chung ki sanye mang bu shi la si xing nu chi nying ga chung chiwa tang, ti nang ne lak ba tu ding ching tang me do. Zai yu, dang neng xin, cho na tang lhen si jie ki sanye ka ji la si xing nu chi nying ga tiwe chi. Xiang mu tu ti ming gyungun de ka ji si ro na. 하스 청관추라 주차범례림시 차바심심법교 최장자 조숨내니 쌩팔 천주종라 주차범례림시 차바심심법교 최장자 중인내니 적숨팔 삼주절 차바정범례림시 총주교 최장자 주진내니 증이팔 감발 남팀례림시 차바심심법교 최장자 개내 주구팔 사갈 차바심심범례림시 차바총법교 최장자 주내니 적지

0: 무라갱 아까부 지민도 아까부 지민도 디제 제나 나무대 찍으세이 나무대 찍으세이
1: 아 디스 지저 뭐 집에 수시야 마시 시야다 안 가수기 진짜 씨 말하니 시각지가 샵사기부터 년년기부 라인다. 린다. 얘도 보세요.

0: 아라만 의도 봐.
1: 나 알아도 매 랑도 매 인초.
0: 세계 더럽지 돈도 매 사지.
1: 랑순 봐. 랑순 봐 쟤.
0: 랑용도 해. 랑 원신도 해.
1: 아, 내 시에서 랑에 남아서 봐.
0: 他完了，让人那么是吧？让你这样子也不咋不着吧？俺那么赢过去吗？有的，有的姐，你不让赢的，有的，你不让赢的，让人那么是吧？是让的呗。好了，
2: 很多事情区别。你也注意，我也要注意的。有的姐，还有的。
0: 제통발이 장도대시도다 아라시도다 심지 이성도게 나랑 남아여야 돈에 겸심시
2: 다완한 주절 오해시기
0: 장도대시도다
3: 개지마시
0: 뭐상미도야 장게 심미래 장게 윤과의 수지에 돌통마시

0: 어쩌랑 남친이를 봐.
1: 쓰쓰다. 마당 건져 쓰기. 마당 건져 쓰기.
2: 씨. 더후 고즈 격세 중아. 격스른가 강부 독서 역대 제깁샤.
1: 미딩게 시어시. 격실 사스.
2: 지지.
0: 엄마, 나 마당님도 잼자 중인다.
2: 교시 타르고 맞죠 아. 강부대 독서 시킵자. 오늘 만자스 차도가.
1: 기라니 전더시드.
2: 아자 심에게 디콘 동다시 게갈레스. 예레미. 다들 야 김제디게 게갈레스.
1: 어연린 타시. 제마도 넘주님아 주다.
2: 天狼啊, 주마 부송자. 我那前呢, 자라디가 주저지쳐오셔.
1: 아지 대소진이요 마시. 마시네. 나 주마 리는 天狼의 롱딩거다.
2: 지지지. 아무님 담으시리샤. 라니 지샤 구디에. 다들 양 뇌통금도.
1: 안라. 나 나네 중에 매봐.
3: 마샤. 다리엘레스.
1: 天狼 인기지.
2: 글리치.
1: 이거이.
4: 다리디 마가네 고샤. 대명치시다.
1: 요. 야자.
4: 주인다.
1: 요.
2: 天狼의 구두에.
1: 응. 암라. 天狼 용의사.
2: 但是脚不疼是吧？天来腿擦不赢不是？

0: 다 쉬다.
1: 용구이. 마샹. 대기시다. 니히호.
0: 아지. 자니.
1: 암라. 너니 신내시가 주니.
0: 아지. 욕쇼 욕쇼. 기니 녀스게비. 아메 친구.
1: 아지. 암라. 진짜 당 말이. 마다 마샹 누구게.
0: 키라니 니 진짜 셔줘. 저버.
1: 암라. 진짜 봉수다. 샹. 니 줘.
0: 인구 얘기니를 칼하게가 연구 아.
2: 렛츠.
1: 샹아.
0: 응.
1: 괜찮은 몇 서신 가신 민도디. 장다 아무라 칼레시라 형 봐.
0: 진례 런듀 창매 로우치시.
1: 니 아무라게. 먼저 나르. 주저 겸 집중치. 신내 제가 쉬었으리. 아자 그 롱트 기스기. 주저 딩은이. 총기나 신수가 신자. 주저 딩은 상달에 로하치야 혐하리.
0: 아무라 양식에 나르. 칼하게가 피시.
1: 今天结果对，给不给我什么影响没多。
0: 俺也是个有心人。

0: 용화. 니 드레스 때는 가장 고심 두게. 계속 가르주니 태가 쉬어다. 쓰면 나 야대 마시.
1: 자도 가장 고요 마시. 계획 때문에 자 하셔 봐.
0: 아 계획 또 없어 쓰리. 니 발 게 마 요르베야.
1: 제수. 다디 고시메. 天啦, 나라니 다시 뵙는 다시 해도.
0: 용아.
1: 이다. 天来 단다랑통두 안용서 하리유메 상게 신급에
0: 신메
1: 망운에 앞서민도 예수 박샤단제 책장 제배 소식도
0: 상게 신하 차우시기
1: 운에 이 라삼스토다 상게 콘베 마시에디 니에 콘유요시 상탄도 딩뷰 차우시 나에 딩뷰 차초시에 니에 콘유유베 마시에 단다랑게 콘두고 Nye ding bui xie mo dupti.

0: 드린 음식 사세라쇼. 마샹, 당구 가다 윤과 알아동과 친사, 라모 이게 중에.
1: 어? 이제 봐. 라모 이게 라 중에 아.
0: 라모 이게 가르쳐 그래.
1: 윤과 기니 가리고 할 시에 봐.
0: 어, 다가서 좀 좀 주셔 시 대비. 윤과가 언니를 저질이 쓰고 와.
1: 당구 라 다가서 없으시야. 대원 내주도 심도에.
0: 쉼죠. 말아 가졌으니 니마 걸어서 시작 갈 줄 그래. 응가미 가려서 시작해. 너 말이야.
1: 아니.
0: 야, 쌈 잠아 등도 와.
1: 아지, 니마 거 시비는 라마기 미우고 쌈죠.
0: 예. 내상하게 쌈 잠아 등기.
1: 아지, 다마시다지. 마시다.
0: 샤. 니마 이게 저와 가리 내기. 다들 아니야. 나 말이. 용하게 시네. 니 시에 말아봐. 쌈 잠아 등도 와. 마샤.
1: 응.
0: 아무래도 제 선수 있으기. 인 사가줘.
1: 나 집 샤샤. 승희 줘.
0: 영아. 어리. 니 제 저리. 란라 다시.

0: 제일 가 주도. 자게. 초단치 게주. 메메 주도. 라가 초단지. 마 게주.
1: 지마 계약이 그거 망고 였다.
0: 최단에 붙도. 치료는 눈도.
1: 가시기는.
0: 간다. 쌤 바꾼 걸 무시지. 미쇼 조치기. 香儿，他们马上你，先打先听，即使即日之间，开车突然不堵。别急，我让他做，没人路中就行毕业。你们这工作几干了？然给，老年留个登记啥的那个写上。你不是读，你听起来很牛面，两天去多大？

0: 我们来吧。
1: 光起了灯鱼呗。
2: 落起的全部能得起呢，俺给谢小马这边。谁落起的全部能得起个事？让给起个。
1: 对面牛什么小啊？你对面牛这谢嫂，让你拿多了点谢不谢？你拿了卡拉水，不好点行李钱估计，给谢么小谢不谢？啊，让他妈去多行一遍，对面人家能给。谁对面行李能多啊？
2: 二十个。
1: 给老子云山给俺米了这个一遍啊？就叫俺那个新给那个来十来个贵月，让给罗不下药呗。谁别的米了差点要着不？米是下马些呢，都别来写个桌子写。
2: 好了，你给他写，谁不说？你也去那里给他取点钱嘛的。你取到钱我就，你云彩的，俺云彩的那么些。
1: 弟兄，还不是没见到，咱们也说。让不叫我一遍。
2: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1: 시기.
2: 더 나신 주시라. 갑자기 이렇게 뭐야 두게. 맞아.
0: 용광이 애들이 쓰기 엄마시.
1: 라기 씨 뭐?
3: 라기 씨야 돕다 엄마리. 예수와 그래 교리. 계시야 쇼만스 가스레.
1: 네 경서자. 네 가르쳐 되네 시리.
2: 나랑 두게 소화 못 되게 이제 해마시. 다 된소. 이거 쓰셔 뭐요?
3: 제만의 도 말해.
2: 네가 소리야.
3: 나 로아 동의.
2: 제 눈속에 돼요. 로아 된다.
3: 봐라. 네 나네 그 꾸지 해면요. 나 나한테 표주기.
2: 표주기세. 나 신은 뭐도 부디 마시. 용화.
0: 용화.
2: 나 소세 개 있어 부도야. 집지 있어 부 없자.
0: 봐라. 그냥 꾸루만 한다. 용화 로 용구지. 꾸루만
1: 한다. 봐봐. 용화 로가 동의 있으네. 더 주지.
2: 그 좀 마시.
4: 용화. 랑게 삼을 야 호수 동한다.
5: 다 제사.
4: 아지 로가 전 주죠. 가봐요래. 밥에 못 드시고 말이.
5: 뒤에 준 다리.
4: 아지. 라 삼을 야 호수 동.
5: 아지. 아고 삼자네 편도 해요 말이.
6: 아고. 오라게 나 사치 줘다. 정수 나 찬스게 로가 전 주 삼아 째요 그러봐. 나 해지 부르봐.
4: 사치 줘봐 해요 말이. 이네랑 나
5: 남비게 응원에 내서 믿어.
4: 더할랑 승이 되이노 승 다가라할랑지.
5: 네오라시오. 아무 뒤비게 대비나 깊슈 말이.
4: 탑시 딜레야 말이.
5: 탑시 딜레 믿어. 오고 간다 다네소. 나 남비게 큰을 후메. 총수네가 사시제너 강부여이. 계세마제너 로에산에 같이 주리.
4: 보기 나와라. 그래. 카드 한번 다루고 있어.
5: 나
4: 네 저야 너무 중에.
5: 네 됐으면 해.
4: 가리 맞어. 다 되시.
5: 아, 화대 그래.
4: 어. 저 다왕기. 양지를 남에 나라 한 사업식 없이야. 강군님 왜 나라. 로주감이 돼 님에다. 토디 조직이. 어, 종야르샤. 검섬도 있으기. 캐버샤.
5: 검섬도에.
4: 강 사업이 벌레네. 조선 중국이. 지. 멋지다. 강 겁도르샤. 이네랑 그 사바뉴. 가라 담비너. 대초가
5: 도시오마도 스님아 양지 신세 콘스타 계신이 콘도 세트가 되기
4: 양지 종마시 계서 당화도 롤리샤스기 아니 나한테 입자 디제시 스님이 장으로 봐용
7: 마샤오 어 니에 제가 용비 한도 주의부 민도 前面 양호충 양지 신애유 장애 하고 중에 윤화로가 되냐시야
8: 화 된지도 해
7: 어 저 다왕 강문님부터 뉴제 반도 섭주기부 유자
8: 가리이는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ཁྱི ཁྱི ཁྱི ཁྱི 최소하게 뿌세 뭐저 당제의 인연주 나냐 당제의 치유 미주적 구 닌다라 초통제 만다바다 야자 조주 양아다 차구 이미 카곰나마도 초통기 원하시 뒤주 땡게다 최시 땡게기 닌다라 초통기 야자 시사 뒤에 생기 매지 구요시 오늘 뜻대수게 내가 능주 지대수시 추니 최소하게 종구 인배 진단 제보다 대가주 대단다 카체다 매배 추니 개체부시시 심주기 난도 이래 추통제 만다원이 겨우 개조배 년기 규진 인바마세 정례 법보다 신인 치료 주로 세볼 등이시 심주 뒤에 대규기 파세 진남 선율기 년기 심주 ARIC 정시 체제네 20세부터 큐 로시주 시행은에 로초주 리주 바르기 초다 지유기 매 치지다 책도 예정급 중에 하나라 로 니시 생일에 급등 전체 체내 추통제 단계 연매다 대단계 미세 나서 바르기 저와리야 심주 지역시 디나네 심주배 당자난기 나기득의 추제티 추통제 단계 유명기 최시 제유받아 추가족의 용화 토나 대미세의 가족의 토를 주고 요시 디대도 로초다 저와 유배 갱유기 최시 따라 갱유식배 로초지리 개조사리아 최바 제바 마세 단도 중년에다 나선의 시위 유진야 제보시 요시 심주의 시세 따나 당자난기 나기득의 뒤세티 최년 시행식의 토네 기득 시생원세대배치로조마세최대체견기종내포제대인의로초당뒤내망도중요시대견기추통제만담이나최대체견야종내포제토로조시기르베내둔뒤세제제배치도심주배무튜로둔주내고주바르게최대치유미아동야다조주제별야종내기내수유미야제보제유다디나대단지회배종내조닝쇼냥바다레내다 로세 침내제유보다디민다도진벙문주르기나자다닝그유배내야대나추요시 최대 방달의 시세라 당자난게 나기득의 뒤세게 수입에 춘제 마외 뉴배 소자다 미르게 처분 개배 능주퇴네 수부르년제 롱배 총시 나서다 DNA랴 뇌서 퍼버 대장 대외정신기 내리 나서 랭기요시 당자난게 나기득의 뒤세태 시세다 종내 중세다 저와 유바티 심주기 최벌랴 통매 개표체요시 경외직별로 세네 개조설랴 천재 제배 사도 다르외 탑시시기시 당장하게 기류나당 개비 규림 바르기 제외태랴 태가를 제보치지 심주배 양자라 건강 뒷부기 심주제요시 콘수 로초당 제외 경력의 천당업을시네 최대치유기 경외직별로소랴 최바제요시 최바제보당 직별차네 경외직별로소의 경력의 로소의 치워유배 밑에 균용의 대당의 내주 대외 시험바유바다 대문주니 대당 도루배 초보당 도나 원래시외 년가 야정업주간을구이에 토와유바다 종례포배 년가 야제십시십시에 토와유하시 티니 수주 당에다 규제다 정다르 체보단 자와 대단야 쇼킹 소베 초바 계단 시인바 능시 균두다 내부 인베 춘진 내부 대야 수비 난게 당자 나 기도야 로드윤아 규제야 개년 체내 미수부로 쇼킹 침부 탭시베 원진지기요시 티니 로츠다 포모 타마 텐베 내지소라 신네 갸로 27급 최다 지유기 미디 당자 난게 나 기도 규제 티 생지 하모아 갸다 시시 신이라 토유디 퇴뇌기 로츠리 경외식별로 我那也没数不拿忙起我出银呗，就通用场呢，给拉些呗些就提，空路买不起马些。工作些不大了，路当天线就当年工呗，空些呢，俺就数不松就切呗，都得不行银呗，给把国金，得他家松就切多要些。铁板马尾帮大给，给作为巨人，国路当不他，得他给车载人都当不提，作为比赛也都做些不大，免酒给马呢，马都做些呗，那些空路些，免酒切多不哩，铁片多切我一把，真可惜。 前呢，秋冬就提开全部停止月呢，秋开最个忙活多呢，也不要得死呢。提点就要忙些。记住年度你是正月里，到我九级别菜，你是十年，让阶段，给个忙不能用呗，菜里开钱给，年日通讯忙用过的给，新就三十月贴到前不是。新就提苦肉汤，所以阶段的酒店呢，只要有把明日给数据去苦肉给，用到发生的前呢，菜里给推得到够要些。 新竹地呢？新竹边，一个民宿杂送给苦肉汤，作为家庭民宅外出的菜园，每安东住的居民洗了新竹菜不久。若民宿他上给，给把村呢，明日通居菜田，采用生计餐案的计算结果了，别在初年端把一把大。若最级别，表面的村呢，明日通居菜田生计餐送的计算细胞了，别在二趟切个账给等于是。 新竹前边的托别通知记住一家，俺俩还别过呢，他就下乡去呗。明日去别在街天生意通过别才行呢，没忙起我车呢，拖车又把谁谁谁有人。明年苏一不大，那么些落水、旅游、安全所、酒店、那所也修建的，没所说的可别去忙用呀，这个要么是。现在明日去开水通过明天，没所说到时。 就读三年级就不行了，工作些呗，就读呢偏不扛到一百票，通知当年去呢，等到俺走了，去提到呀，可是钱呢，累计九年都拿不到，年在一万的工地钱都不少，几个月呗，加上就当年通知了，特别多难些不是。
1: 什么人给？想拿起码给现在有些不是，国有给地摊了修建贴片抗议，那么些不提死了呢？
2: 国有给地摊了修建贴片抗议呢？

0: 지 방송 외부 창벌 망창 내 룽캄 친부 장갈 당세 체미투 등 탈 방조 티부휴 방송 외부 티다추 윤싱 부티에는 내슈 허부타 대탕르 뇌시 첩체외 급수 소셜시 변화 룽캄 친부 방송 외부 난기 처분 PM 니창아 독대 외부 티부타 독대 외부 울람규 로웨 창세 낭심치 내신나 소퇴부타 타는 년전 포시 Kalungi Bakso Yun Jin na Shorji Nubikyu ngan cui Dietang la Nubikyu. Bien na, Niwei gi gi chuta namsi chachung lu shu gen tibji. Chui khan gi zhe gi, chingin su lungi pengjim la nui ni gyur char suo chukui hu. Ti ma ci, mi zhi gi tuen gi ta, co wai chi gui gui zhim nang tuen bi, gor yu Bakso ngui bu ti ri. Sa gu ta, chu sa jia suo gi par zi rin na mang bu gui ti. 米吕布尔最后他双年死于可是十月五年的电呢可是有帮助的团队米这个电他年开始能穷强米中可是米这里可是有帮助给内次破开实施呢米仓们呢可是有这么说他帮助内次外国给坚持原件实施了求 Koryu Songyong Tan Di Song Songyong Tie Mi Chang Ma Gen Chi Yu.
1: Zwan Hing Ge, Ti Ling Ge Nang Dun Chang Ma Ju Ji Su. Na Ma Hing Ge Ne Mo Tui Je, Ngan Zui Li Cheng Ge Nang Dun Ka Sing Du Yu Yi Na, Ki Rang Ge La Do Ka Ba Ki To To, Pen Zong Long Ting Nian Chi Li Gung Ki Chu Ri Ching De Ham, Ya Na Gya Gya Ki To Ne, Zhu Feng Yun Xi Be APP Di Pen Lin Na Ne Si Chu Ji. Chu Ri Ching De Ki To To, Ngan Zui Li Zhen Di Ming Li Ya, Chan San Dung Lu Xi Zeng Yu Be, Na Ma Hing Ge Cui Ngan Zui Li Zhen Ni Zhou Tie Lu Gung Jia Tan Jian Ling Ka Ri Nang Du Yu Ne, Tia Gan Na Chu Ji.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년 유강 변종 예랑 유강 유비 확장 고르 통주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0: 바다 초라 감상
1: 요라
0: 그런데 그때는 거주민나
1: 한다 니동 제는 거주
0: 아 레스 안 당보 거주도 좀 봐 강부대 요마롱
1: 요마롱
0: 되죠
1: 강부대 들어가래
0: 아 레스
1: 제부터 맞아 미상 매다 냠도 냠도 그래 돼
0: 아 레스 되도 니지 가서 저이나
1: 되도 니지 고주지지
0: 되도 주부지를 가서 지이나
1: 되도 주부지를 매직을 고문합지로 하래
0: 아
1: 내가 공제 개야 와래
0: 아 레스 但跟着说是鲁朗的样子到十国级的给炸草皮酒是吧他给那做的特别的地上是吧几个也都没说呢正宗是的是吧
1: 给
0: 那没那卡着卡着呢做
1: 他给那没那那个酒庄酒的
0: 也
1: 他这么着的他做的王辣的
0: 王辣是那手掌身手掌身
1: 我的是
0: 地解吞都
1: 给你山药
0: 山药
1: 给你当生
0: 当生
1: 当归
0: 当生当归
1: 我的是那你枸杞
0: 红枣哦
1: 玉米
0: 哦那你辣椒的肯定要加米呢
1: 这辣椒的当铺的还是对我们的水果当铺主你啥样的事
0: 给你路顿的
1: 给你路顿
0: 在那加但那路南吃下面呢，但我那就米辣菜吃多点吧。但辣菜呢，得新的个，肯定的进呢。但
1: 新做的的松树。
0: 松树。
1: 松树。
0: 类似。
1: 等你白毒心。
0: 白毒心是呢，青柑。
1: 我的青柑。我的是。
0: 红松。
1: 红松是呢，结心的。
0: 类似。等到的花木药的是吧？
1: 是，吃不行。花木，吃不，
0: 很多地药是吧？杜鹃木，
1: 杜鹃木药是，杜鹃木是你的，对了，当木心，
0: 当木心，
1: 当木心，当浪木心，这是样卡对子呀，啥卡脱色来着？很多。

0: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부카마 시에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취 서동 유규낭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낭 사듀 서동수에서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1: 흥고 쩌다 다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2: 장부 대부유바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단 초에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시인낙시
3: 나표년이네 링고 딱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심지도 링고 딱견고 흥고디 견고기 대단了 송겨 토고도 봐
4: 야미 김비 있는 홍디 보 미부타 고나 고유콜 소기 야메니 춘춘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제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베타 나공라 샤추지미 고베 토니 야네 상토
5: 산이 파스냥체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 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3: 링고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리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느니 링고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심부 가부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부 능시 심수 용부도 와
6: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주위 대단시 칭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시치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校长 다리 캐리아디 교르 카바타 세카바 락차 로그 로동 추고로 릉놈 본진 차와치 탄도 제휘지
1: 알레
0: 대중을 캐셔
1: 됐어
0: 원이야 본진 차와디 원지다

0: 어르샤 미도 줘
1: 로마주리 대교 위에 나도 대줘 우리
2: 낭라 치마리 쓰여치 판차 회의 바르투 조진 뒤에 제대 낭라 로마 유산 공기 십사고 치 쓰여기 없이
0: 소집시 뒤조 예사바 로마 주리 테베리 삼 로마 디레스 폰디 나주랑고 카카 로마 디즈간라 치마리 부주 코르테비 없이 다이 내 통야 촌미도 저도 저
2: 근데니 낭라 치마리 쇼제 기네 소웨 튜지 미루 판초 회의 타동 다수 지기유
0: 로마주리 팀교가 요시
2: 낭라 치마리 기 부추 유미 추지유
0: 다시 대 로마주리 팀교시도
2: 지구 전부 장리 공격 낭라 로마 통제 로마 팀을 제대 같이 기유
0: 쇼부 예제 포차샤 저도
2: 왠자 로메 난긴 부수 까르보 켠네 통주 메엽시 칼레 치위 따즈디다 녜원 제미지라 데네 치미 텔레 개체와니 로마 카치 림시 제와 침부식 장유부시 덴게 투지기 춘이나 균대 민비 담사식 균규 저와치기요
0: 나저 추득하게 부디조 가상하다 개허라게 대내 추득 제조시다
2: 낭라 치마 립기 부주 지슈 터두 니미 원장 뜻십기 규림 최삭베 제시상마 디게 치마 립기 리슈심 주태 된게 개제 조기 유브세
0: 고공아 조 중국 체리카기 대시대야 로바르토 퇴진대야 나큐니 요요미
2: 퇴즈 치부차시 판타위 군조 중국 체리카기 메도르 규지 제베 초규 대십 제니 심주 대내 소교유 니모 람바르토 취십 제압타 낙습기 취십 지교로 더더운 주소유 개판라타 로마티가 레마타 체투 레구조버지 공니기 세멜로 부지치기
0: 와 제스 추주 주바지 추주 중이바지 뒤차수나 선이 자게 뭐게 고라 너니야 랑시 아 시마도 못이게 참아 지위서 그랬다
2: 근대기미도 청수 낙습도당 남체 디뷰터 바르웨 로웨기 세면미버세 외체 롱슈낭 대부르체 판차회 길롬니부 로지직딤기 준워금부신라 다시유
0: 외를 두긴다 도고 매집 제모 유뉴시라르샤 매집 충와 어스도
2: 마오웨니 천주 매집기 전다더부이 대양 천주 매집기 쿠르답 제비 균수 텁시 이루 겐판라기 치마레블라 제비 심주기 따주 사르바시기
0: 나중에마 사지신다 로바르지 치마레 쿠르답 제비 제잔 대야 고무 로바르지 치마레 젠토부도에 대비 쇼라 매집 치무 베두치고 삼추
2: 치마레 망치와 퇴라 땡케 임바탕 근대토 최제 마웨 치마리기 지슈 머신에 니카부유 원장 겐판라기 텐제라 사자현다가 로웨와 치마리 코로와 동유여부시
1: 어글라 부시다민도
0: 제샤 마부민도
2: 소시라 토눕기 로웨와도 치마리 코로웨 땡최미 원디 치마리라 심주친게 겐판라기 메네시나 최다 제제니 메도어 치마 립기 최소 등력 나르웨 퇴고 상도 동세이
0: 야메나가 니 두스치도 사쇼 추조 초과 주마라 코나 나도 양자 증가 용도

0: 고스도
1: 로웨라 마포르콩 콘제 뜻입니 부치기요 삼주 제배 치말리 메발 매집 카시에 마도 로웨라 코로 메베 조발라리아 동세 도치 깨자 지급 안주 특수 전진 부신러 머시 항상 괴배 치수 여경 미남기 도모두베 나바시경 여바신충
0: 첩쇼 부신 대조 지차니 지신 사기샤다시 이내리 주신 부신타 콜라지 김여부양여시
2: 소베가라 링지 마부 여자 링지디 미카지로 추고 말이 제자 불도 이그리
1: 네바타 펜바냠네 인라 제바타 년가 냠동제 태양 첩쇼 전진 부신티 뇌유 나바이 생강 지구 제배 매집탕 디민진 부진례 통조미 듀마 팅니 따쇠 제경 근두 여배 치마립 니 미입시 판타 회의 심슈경 차유
0: 나주 타도 또 쓰긴다
3: 탄도 또 쓰신 거 좀해 가주부터 쓴 거지
0: 나주 고약이 체시디 샤비나 안참샤입니다
1: 오나 군두디메도니 치마립기 지슈 니시탐
0: 나주 권타 로바르제 콰르드 체피 니메고리아 부신 츠그히 이닐레 카르 치마립 젠토고도디 카자 뉴뉴시다르샤 니마 군거 로바르제 콰르드 치야 뉴시다르시 다리 최제 마부 이닐레 부신 마부시다 코르키 로바르제 치마립 짐하도 이네 나주 최대 테마 카시에 제비 저지 카시에기 치마 레비 군계 공시 시도 톱제 교주 정신기 심주 지규 도지간 역시
1: 판차 회의 저와 균의 체외 스시트 창와타 약해 두수 디카르 치마 레 나초 푸디 제바타 시루 최토 쇼제 문기유 콘제 자와탕 디체 케르네 Kumdab Thebu Gyanglam Dramki Dothang Ngosibla Mikshirgyo Gyunga Chewe Sashi Di Tone Tuziki Chimali Thebe Rewachi Giyo

디 미지 체브시야. 야구도. 아마바디 nga zui tip ka la yebe chemle de shi. 제게 창제 뉴뉴시. 나 zui ma be do ye yin ne nyunyuji xia. 비제 하자 야부시라도. 디 아우자 칠랩시. 디자야 곰시라지다. 네 tip ka la ya jigni ko xia ye. 디니타 지구마시. 다들 예니 지카레 이미 최도 야부 채우시. 나주의 침물립티라 심주치야 조티 송접치야기 치도 이발리 뇌부기야기 치도 자완니마시 나주의 듀부디 베시수엽사

마즈 미리카 시드 로브치시 타브르 제데 직셉 직드 제이 지게 후지에 제이글레나 창가르 빈딩키 람딘 지신 교네 람노티 미스가다 공제당 지에서 장르 디지 통미시

0: Smolinga Kungamsana, Zunga Kinshin, Gizetore Lesena, Shishima Hajangi Gabchum, Tiran Zulesena, Yimina, Hasa Chongi, Luga Tobay, Dinchila, Nijishi Yala Kungamsa. Majiri, Tan Yacha Yimin Kerangi, Tinan Gyogi, Dinchi Shimitam Gizam Chukji Shuagi, Tipi Mosli Chukchunga, Tango Makara, Jish Delish Yenda. That Tipina Chashabina, something Mangush Dua. Kerangi Tiran Zoya, something would do none in good way.
1: 다 대비 능로 담자 망세 드리니 돈 이슈 땡에 공기 된다데 제단다 양양 아주 셀년 좀 했었는지 대비 능로 멤버체 바로 니 돈 저주 로기 에 좀기 수 능로기 대제니다 아니 다시 비슈 간다니 대지 먼저 좀 들어봐
0: 지리 다 그냥 또 숨어 주는 데서 막 상매 켄세 다리 다 되게 안 난 속이 어 배조동 청년 친구분 되게 생각이 천소 딩인원에 차샤면 이게 나게 친한 게 잠시 도서 양주 같이 스모 망 붙이 있냐 무슨 능 도와 자 대리 그거 비단 뒤에 이게 나게 나게 양 저야 잠시 도서 기록이 갑정도 숨어 주시 나는 그래
1: 네세 너 타나다 어 잠자 당부도 뒤 가서 그 글로 넘버 좀 됐어요.
0: 아, 네, 네.
1: 네, 네, 이 동자도 놓고 있대.

0: 좀지수 로기 잠지들이 다들 땅 안에서 종류기 배전에 시험 거저 담내 장아리
1: 거저 담내
0: 어 딱 거저 담내 안에 종류 시험은 신기 거저도 저를 봐 안진나는 거로 나도 좀 비슷한데 뭐시 게임스 겐데로 와 가서래 저서 세미나 종교 대남주 저를 봐
1: 제가
0: 있는데 디능로를 게임은 능로를 토하라 뭐가 질레 게임다 마나 수사 순진 게임스 안내면 더 와서 다들 능로네 또 세세 안기디 디네마 슈슈기 닝던 저도 가다스네 땅한테 제대로 가는 분들이 이제 가서래 뭐가 질레 파도 카티티 제고 멤버 체 땅한테 여기 보통 이제 아니 내가 주비야 캐치슈 레스 이제 어떤데 다 저도 이제 잠정도 가서는 한다 제조 장딩 제조도 다냠 제조도 좋아 세다 안디 가서 현주 미다 미파라 다 갈라 그래 소소하게 준당대 이제 다 가서 소소 톱당 전에 지어도 뭐 다 뭔가 전에 제제 톱당 전에 제야게 남도 이제 말이 생각하고 님도 된대지
1: 네 세기라게 두스 뭐 준당 뒤서 맞다 티균 소에 나로리아 차샤빈네 다나 저 셈마 담게 리기 잠치 도스 망체지 다 지속은 능주 망부지 가한테 수에 규제가 남베 토네 같이 스모 행게리아 진표슈지를 봐 네 그라이라게 숨타라지 다 뭐고지래 제교기 디임비미나
2: 급체지린이야지체는
3: 나 계제 비조인
2: 세계
4: 로사 저시들레
2: 저시 다이로라 세계 롱더 더블교교 용어쇼
3: 저시 다이로라 세계 루리 장시 더블능시 용어쇼
2: 저시 다이로라 담상 더블 세계신 켜버쇼
3: 저시 다이로라 다 다이 냐 아직 더군 지도나 안 당고 도바쇼
5: 지밀라 따라 데모소
2: 가르쳐서
5: 대리 데모다 니게 착스도와
2: 어
5: 네네 아지 더군 지도나 안 당고 토브쇼 초업지 구가 제바
2: 어
5: 셈어 셈예 지게미도
2: 어디 지라노 뭐 쳐버리
5: 어
2: 셈어 셈나 니 초업도 도와
5: 그봐
2: 데 피해 쇼베 아차디
5: 어
2: 스캐너서
5: 어
2: 야 데베베 쳐디 스캐너서
5: 어
2: 더블 쇼베 빨라디 아 스캐너서 하바도 듀르 쇼베 게라디 헤헤 오호도 스캐브 게나서
5: 그라가 나오 쇼다도 와
2: 어 데다 인데 예
5: 어
2: 타티샤니 게메리 슈데야 심주 치다 치시베 가이
5: 게메리 슈르 심주 치기
2: 와하
5: 어제 지메라
2: 어
5: 게모스니에디 가보다 기부주나 하후스케네 타가리 데데 심주 치리 가려와레
2: 데 심주 치리 요 말이스
5: 레라보디 데 심주 제제 쇼 가려와르다
2: 레라보리스
5: 어 하하 하하 사실에
2: 하하 스네 게머헤니
5: 게모딩 안 마드베 남주르디스도와
2: 야 나 기라라 마드베 차 가려와레
5: 헤스 가려야
2: 하세네 게머리
5: 게머디 나 통조기 나와디스도가
2: 어디 계셔라
5: 어
2: 키라는 게 담주에 접러리 네 키라는 통조체야 가려요래
5: 헤헤헤 가려다요
2: 하세네 야 게머다
5: 게머디 양아 결국 그 나와디스도가
2: 야 땅아 키라는 결국 계셔 저 가려래 다 저 가려래
5: 아지 다 꾸지
2: 어
5: 게머데 데는 키랑 하다 카가 신이 두고
2: 가리 숨어래 시다 계셔라
5: 어
2: 제장아 저 게머데 심주 치린 더 미도
5: 다들 키랑 그 송다 데는 심주 치리 딕스 유베서
2: 어 땅에 심주 제버기
5: 어
2: 게머 승에 데나 세바 가버 추에 게머 제고 마샤
5: 아니
2: 코야 마가 간도기 게머 주마
5: 어
2: 머인인 도기 결국
5: 어
2: 들라마 되게 최고 라서 망고 싫어요
5: 어때
2: 돈도 데마 세 게 게몰이야 린탕기 시조 게몰이야 카프디기 여와 게몰이야 코요기 저와체 망고 시우야리 코
5: 어지
2: 어
5: 심조 제비 시시기라 타마나 요스르샤
2: 더더 디세 말이
5: 아 더더 여르베
2: 나도 군대기 초외체라
5: 어
2: 게모 게당기 게당을 머지고체
5: 어
2: 게몰이야 여와 여르
5: 어
2: 게몰이 예수나 미 게모
5: 어
2: 추리기 게모 짜라기 게모
5: 알레슈아 미 게모스 나도 인주
2: 어
5: 추리다 짜라기 게모 컨데스 게오르다
2: 야 다야 킹금이 도와
5: 어
2: 오늘 기란 게
5: 어
2: 아자 디기라기 게모 지게나다
5: 아자 디기라기 게모
2: 와하
5: 에에에에에에에에에
2: 다디나 야즈 게모 사드리
5: 야즈 게모
2: 다야 기란 게 조 도지라기 게모 지게나다
5: 조 도지라기 게모
2: 어 어디나 파괴 게모 사드리 다야 기란 게
5: 어
2: 아자 미안하기 게모 지게나다
5: 아자 미안하게 게모
2: 어 다 비나 뾰기 게모스와리
5: 뭐네 자세스도와
2: 다야 자라기 게모를 예수나
5: 자라기
2: 그랑게 저 똥라기 게모 게나다
5: 저 똥라기 게모
2: 와 시다 시다 다디 모델 로버트 게 잡고 가세면도라 도도 디 체마리
5: 어 도도 가라래
2: 도도 게모 카셀이야 게 켜네 메베 게미기 게모 세드리 요리
5: 다샤네 디스
2: 어
5: 게모 게바 게모 컨테스 게어 왔다 야데
2: 어디 여다
5: 어
2: 미카셰게 인데스도
5: 그래서
2: 따가라면 첩살
5: 따꾸지 빨리 왜
2: 어
5: 게모 디 게모 게니엘 게메네 치디 게 참아 쇼스
2: 아 제자 도비도
5: 아 도스테나 도
2: 도도 디체 마리
5: 도도 가로레
2: 나 저 게모 게디 카데기 밀어 머지고 다 코요르 머지바 양 게모 게다디 로가리
5: 어 디컨데스야
2: 비차샤나
5: 어
2: 나 저 고모 동자 망고 알아가부 동디 양 게모 도스키
5: 아 그래서 게 하지
2: 어시 두줄라 페토 틀레제 쇼아 어시 오조 틀레제 쇼아 탈행게 쪼부체이다 도고 나라라 그 지거이 이다
5: 게모디 있게로 뱃띠 남자르샤
2: 다야 고모 잔이게 아라마부동디 게모 도스케
5: 그래지
6: 어찌 있게잖아
5: 로
6: 아니 가르난가 키라는 거면 다가랑 수도 갈라
5: 게모디 있게로 뱃띠 요르샤
2: 도호미도야
5: 다체나
2: 어
5: 那最送这果子就你去这边阿拉东也就这样的节目可真是给的嗯俺做马大那你去哪走哈哈节目都节目到底节目都是给啊去哦我去找过马前有马前有一袋小袋小袋的各位哦懂了打击了结果多啊哦拿过手不差的话哈哈哈哈三位提这是个压轻的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nga zun pyo pe ka yun da dambi li ya ge zhe di zhe si yo re
5: ka zhe zhe
2: ka zhe zhe pa kwe tin cho ni goyo ngon ma ri bie ding ni xio si ra sha se de ka zhe zhe re rin du di ngon na na ga ma ta du zun ma de dung ma ta du xi me di is ma ka gan do che pa di po sa ma la zho we da ge mo ge da ma si na du la me be da xe yi si su par da
5: a le shu a Kemu da dunam yang jawa kerja sungso.
2: Oke, kemu kita si masih di dunam da jawa yoda.
5: Di kerja sendiri.
2: Baca sana. Oh. Kira anda Ozu. Oh. Kamu cengap jalan hak sejigi. Oh. Kenge sebagai yuna.
5: Ani.
2: Tadi ni kira kita aje. Oh. Kemu di desa kaya sana. Ozu, wah ya juga, wah ya juga susu macam juga.
5: Tidak. Oh. Kukpe kemi sunte ken kenge da su xa nukre.
2: Che sa. Tāyāng kīrāng kē lō māngu jī gāpun nāng sē pōmū jī kē tōp kā kō kā lī yā kē zē lā ngā nī sā nī chūng sī kīng kē sā kā chē nā kīrāng kā tā chē chē kē chē tī kē lō māngu kū bīn tā
5: tā sī chī nē kē mū kē tāng tī tē kē nā wē chāng sē pā sī rā kū shā nā mē zī jī pō rā ngā lē
2: chē chā Tāyāng kīrāng kē lē kūng kī ū jī kē sā nī nē kō sā pā kē yī lā chā pā kē yī sī tū kīrāng kī tā chē chē kā rī ngā kō sā pā kē ngā kō sā mā pā rā sō kō sā pā wā rē wā yā chū tā kā chī ngā mū tū yī tā kū
5: tī sū Kemu kietang tinte ta kienu wei La par kyu shen ni li gu ni ma biya nyingu du
2: Che chang che Che chang kemu liya rindang ki chi chung do mi do
5: Du
2: Kemu liya kapti ki yuwa do mi do
5: Du
2: Kemu liya kuyo ki zhuwa do mi do
5: Du
2: Tonto di chi ma ri
5: Tonto yor bai
2: Nga zui kani kemu ha ha sa ma shu ni Mi ka she ki chi tang di kemu la nye chi yor da
5: Di ya ke jesi
2: Bi cha cha na So sun po rang a de Mi shen pe liya sa zang ki chowa kietang lam nye ki mi do chi
5: 说说粉丝钢筋没把米了粉丝拍档了面对之前连米拉姐姐没都把同同米线别了呀从丢档给老子也听你给金大的给钱说说国家的这钢筋没把米了这给呀给吞在中间的给钱说说东大大土猪蟹同同香桂米了呀水果炒了蛮多是谢谢当年给乌地的给钱对哦
2: 所以开开满心把满酒全都请你的给钱。哦，大哥，
5: 我到底怎么的？哦，明了贵州的当局是大。哦，节目小就没别没咱们五十九年的给钱。
2: 这咋多没得呀？
5: 这场我最近在给村外吃的呢。嗯，节目最么大，别来给节目，全国全国拉手的给，给些不过二大大。哦，哈，怎么了？哦，大爹让听这人的嘛的。
2: 哦呢，
5: 大听啥去做地干了恰小说呢？哦，苦干不着，你们送咋的？节目全国听这节目没多。嗯，对，所以全当端的做的。 哎，这不算错哦哦，咱顶上几座干了恰恰做那点，人最专业不是吧？
6: 我是吧？
5: 给么？咱家的这节我嘛的哦，爹，说说长点起啊的做的，
6: 好厉害！咱顶上没啥么养活孙子，没什么么就不说给么的这节我们都哦，人做马上不起啊的做的，嗯，咱底下错养活孙子的，没听过谁我们都哦，给么就学给多年的破交个的，
2: 呀他。
6: 但俺节目新出，他个了不起，他就得节目改过呀，买不算数了。节目改过呀，民都让他学过没？我那俺做客队节目改过来了。
2: 给他解释啊，哦，
5: 这是大娱乐了，故事三趟有位节目，哈哈。
2: 这是大娱乐了，平常唱的有位节目，嘿嘿。
6: 这是大娱乐了，故事三趟有位节目，呼呼。
2: 这是大娱乐了，康山六个准备节目，嘿嘿。
6: 多纳。
2: 这是大娱乐了，天界。
0: 哈，好事一大。给那个送他的，像我那一大，节目啥的呀？给他那边那做多啊？他那边天干涉钱呢？咱们这的，咱们全部穷死了。但给那个那个，突然间中央我就那样给咱们说，你不得看人呐？
7: 但咱们这你不得，伢，你东西做多了，怎么给说生意的呢？我那样的，他这的，咱们就多啊，通知些。
0: 啊，来，咱们就多啊。
7: 咱们就多啊，通知些，第一名了，第二名了，就是咱们去年江苏的。但咱们这个对面的。 的节目给这这类些个能对穷少是吧？但是那个这类能做了，但俺这个瑞松的那能做那边那做同伙是吧？
0: 是的。
7: 但对能做，他俺这个节目也不对，但瑞松过去了。但瑞松过去些不些啥呢？俺这就说这些精明那个送那吧，但瑞松现在，但俺这当的没嘛给下下那个今年俺谈不得这些事。
0: 是的。
7: 他给瑞松原来的，他就干这几嘛嘛家伙吃过这些，第一个懂得的，就那么样找我的送是吧？但那的这些呢？ 年纪老公给苦头吃不着，给点，俺就咱们这里的，俺那对那就给咱们这肉松果给咱们这吃完能送是吧？但三木是怕当初当俺那肉松果的那都全部只能俺这个团聚给，从俺们的发达的这种人说多，俺谈到的，他爹的俺这个，经常，他这个是专门能落那这个肉松那就跟着吃，那爹能落了，人家我他家长忙不要嘛的，人家过不要嘛，但爹能落忙些。 下点子，全部开始，全部人送去。俺在那罗沙那个这里，但现在呢，俺做的物质链就没下上来，可不不咱们天天来，但得运送工作多。运送工作多的。山上屯大群众，人家就跟那，俺那俺做的，做的看到是呢，俺做物质链就被农民的家里落手捡着的。农民用物质链就被得，俺做看到了，屯住的，等个落手原来的劳工落手原来的，他们弄了。 就像熊掌七个月过去了是吧？但现在农民老师们就那个他团聚跟俺做个肉松果的，人家给他们单位那里，人家传达那个下苦就干不了，忙不着，紧张个老师在抓动啊，他就弄了。现在俺团队给咱们这的，嗯，紧张开始了，就像今年送钱多的，做的人家就开始了，当俺做肉松的，他不是谈不得嘞，嗯，俺们。你讲紧张，心情是那个时候。俺们就紧张，我做这，俺们开始了，就到用的，特别有团队，嗯。
8: 他说的，同步脱媒给我深度多点水。
9: 那三楼，大家那个都是我最能对什么，但前头项目给推进来了呀，那就俺们都，运送台了呀，但那就推进的呢，就像熊掌肯定去过没有，都些的，但不肯定做过没台了呀，老不相信那的啊。
8: 阿姆啦，胡萝卜丝。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9: 俺那弄不落用呗，来个干来看两圈，不然干水切一个，尝些尝这水的牛肉凉拌，用个一道。爹，阿姆拉，当当当当，我那尝些凉拌水的当吧，心都看不水难度啊。是的啊。那这样不啦？下女娃可就贴吧呢？下女妹。
8: 哦。
9: 他让小给俺不呢，送不了拿错给俺里去嘛。
8: 看的。
9: 什么下街啊？连锁哎！
8: 哦，这应急多。我那钱呢？俺最下女婿，什么怕街？我问你。
9: 啊，是不然呢？现在全国民都哦，民族哪大民族？
8: 啊，什么下街？这可是个大嘛？
9: 什么哎？
8: 哦，
9: 阿姐，他这个下地，俺这让他们学了亲戚，亚这些可以干不？说不活的姐姐开大啥？啊。
8: 呀，这些个干部说不清楚哎，
9: 不然你干部嘛，也得的，说明你这四个多呢。
8: 阿妈，长谷县民呢， ngale som gyurung gus tu mu chu amra ge tok si gu da fulo jo yor islam e ben
9: che za pura lo le jo yor lab ba ta ga ani ne som bu pe ta cha ge cha ge ji ge de ze a ja de a pulo le jo yin na di le nga ji zhu yin do tun zhou kui le ge a ja ra le le ge shei do sa a som bu hui lo su
8: 什么来了多了切三个切我当爷爷他个让三种啊唱些干部几个来个下面估计就给他打去的是吧我在阿妈他要的这是个没大阿妈让对的他下连屋拿落了没去就把东啊哦一个在局里忙过当街用什么多俺娘却被忘记哭吧有人哈子不让心这马去打没做普通住一个在当街爱照射的随插下阿妈
9: 听住爱照应那东啊来我拿了个四千了娘却被忘记阿妈拉普里要买的啊哈他应该病家了病毒我的我在普通住的来我拿了呀四千了就落几十我的嘛多困难在落几的时光嘛的看得见记不记得啊嘞哦大估计恰恰来我们这帮不意思我的是吧我在阿妈给这地卡的写过了那在
8: 我他妈的呗你钱都让谁打哦说明让你呀要我可再拆穿全部可再拆穿说明那不得你不可再塞吧到底该怎么了再拆了呗阿姐阿妈多做你还不把几个人你可这边你说明让你呀让我这些对你来让给中队马去可这边啊来阿妈让你歇吧年打对的说明提的长期干部几个听住了两个菜大楼
9: 俺这什么苦个别不是吧？啊，可这个。如果什么也多多几天，我这什么没让两个菜打死个的？啊嘞，俺们让俺对俺们的什么干部能去教教说话三句话。哦，这大大的，哦，这大，不得给这些人念不了啊？哦，这让给什么也若不去就趴下，疼到给这些人念不得这些的。啊，这当俺的看着。
8: 啊，这阿妈，来俺们让俺写吧，念的。
9: 这真是。
10: 让给什么几个面子？啊，你俺阿妈怎么过？哦，没事的，下地他让学个，新竹过地下的大大雨。
8: 对对对对对，阿妈。
10: 新竹。
8: 阿姐，阿妈。
10: 阿妹，新竹，下。
8: 好，知道。他谁拿的？你阿妹给你写单，哪个还没念不了啦？
10: 老公。
8: 哦。
10: 啊啦，亲娘了，娘。
8: 俺老王是懂啊！哟哟哟哟，有大爷，有大。啊，
10: 我来打打，俺来屯大街上，你也上学院。呀，俺接送。
8: 阿姐，今天俺们这马去打。
10: 哎。他下两个车，我差不修个东啊。爹，农民全部说下这个别急，想干呢。啊，俺你屯大看你这什么？吃水擦水。
8: 啊，可对。
10: 可是啥？
8: 俺若没真正没，俺做农民有点了，就不是的，咱那米，俺们拿了农民全部弄自己去，俺那些米全部养自己去，俺就让了爆炸，全部炒熟熟去，我老婆那天买全部是的，咱那我也听你，电话就算了，加什么？呀，让专门全部解决，给这个还是写个道呢？你若没，
10: 哦，给，起来找到雷公谷这嘛的呗。
8: 孔子雷公落在土老山，俺们家的下家，或者俺从俺那街边呢，俺去了吉祥去，三亚的旅游的去，谁给俺走？我们不找你呢，没错啊。然后出门若不是多啊，俺去都个码头。
10: 啊啦，俺那赶紧的嘛去，伢我差不多扛动啊。
8: 我们差不多哎。当然，我们那落了别的种子大，坡上面干多啊呢。
10: 种子大苦种，找你俩麻烦的，太阳就你俺那念光都不弄。
8: 来让俺写吧，念的。他下东啊，
10: 下了就女吧，下下边呢。我们东家看现在来见面那东啊，公司什么都乱七八糟，公司几耽搁了么多，
8: 俺他去把忘记苦吧，要人呢。
10: 俺这个的，大钱是，俺若没啦。 一个人的公司钱，一个人的公司钱，养过两个人的公司，送大路。
8: 下了嘛，通过那公司送团差不多呗。
10: 哎。
8: 일라 와 동서체 양과 양과 개불 봐. 아 노르시 질수래 개그 요래.
9: 에. 거기 노르시. 다 안 나오나? 너니 사사솔 지도 깡지게 뭐 봐.
8: 아, 지다랑 그 기지대 쳐 가도 아니.
9: 네 마 이나니. 네 강신네. 요요 老婆, 요요 老婆. 싸지게. 다다니로 구지라 치가죠다. 징배 범주 범주. 락배도 과쳐지. 락봉이 도시유. 아, 그렇지 아. 아주라 내고 구지 배만 봐. 나는 구지. 나배도.
8: 어, 요요요. 아, 지 디벼 마시다야. 마 되다. 알레 마 되다. 엘레도 와. 랑예 셰바 년다. 탄더랑고 처음에 추부 가시 게 딘데 리드 담바 제마 통도 딜레 슈크체리야 이메 땡기리 딜레 나랑조가 동아 탄더 추 마셔고네 추라도 겹시 안 넘어도 균은 용구 말이
9: 엄마 헤데 독체스나 나 로미들 멘츠 유유 마바 에 트롱에 사야 아지다 아파는
8: 아지 난가 아마 안에 예셔 봐
9: 거기 난게 엄마 와니 동시에 심차 없어 네 지단지를 늑대어 보 치를 끼면 와무치 짜미로 삼기
8: 야야야 떠다 떠다 떠다 떠다 타인은 빼둘라 아직도 아무 이자로 출수다 오지라 왜
10: 득치기도 득치기도 득치기도 득치기도 득치기도 득치기도
8: 득치기도 왜
11: 하지 빨라 로비도 가라
8: 나 꾸지 응고 티비 샤브르소도 머접다
11: 티미
8: 따라고지 미게머다 르살레조도 나로 로프텍텍트라 치다고
11: 빨라미 툴로메미 시시소 등기미 나로 로프다지치체 나로 로프 오 오레 빨라 두데마나 바로이나 안나츠 나게 데크 차단로 네 저지 차사
8: 아 데크 뉴사에
11: 인바차
8: 어디
11: 아 네 로크 게갈레스
8: 아
11: 올
8: 让 rockway
11: 结束哎哦好起来没他下你们看下进来给你的忙碌忙碌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8: 大学生创业，我对个那个规矩从来啥都没吃不起，他都跟那创过有句钱都说要老早吃吃，俺嘞估计你真没家大钱个有呗啊？
11: 真的吗？孙悟空，俺做老穷就是没苦个电视债务了呢。人，
8: 老穷就是苦个债务嘞，你那岁数全当去，真正的学习苦个不拉不起，我么多。 他都跟那高高碎碎一点，肯定没过来啊！啊，
11: 高高碎碎，这，爸，那天估计电视差不多，你抢不进去，他唱个几多呢？
8: 对的，爸爸给写的地里边啊。
11: 妈的呗，恁给爸拉让俺老子跟这教育。
8: 不，对的，这里开始不过多少，差几不里，但一年三六女手差不多，这最全部的大，而且人家都，
11: 他都没得。
8: 如果是去爬山，就是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산산샤다 시다다 다샤 있는 민망구지가 가르시고 요래 탄도 구지 체제 쳐 가르 요래 왕지인 비주단지 뒤분이 치야 요마리 다 있는 다정한 구지 지차 유도다마 내 왕지 건조문 주고 비주단야 그 삼로 거리 키뉴메라 꽉스꽉내치야 그 삼로 따와니네 키뉴메 다 이내래 내 능미다 파마 비주기에 내 내가야 갸표 지규 파샤 너에게 신구 누슈제 다딩아 가리인스 러브레라
9: 수 누게도 수 신구성
11: sun yushu tegis
8: ya kirazo sum chun

0: 不，拉我这儿看哪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
1: 블레즈 찌추다
2: 그나야 什么事都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치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 다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kesi rang ne chag sa ne kinsu u chi ge rang ya kang bu yang shi de mi wen
1: nga ge gong ne shu bu ma do le gong cu jie mian ba
0: rang chag sa ne le gong si ji zhun bu shi bu kong su rang dong a dang guo chu
1: di yang xie zu ti ma da
0: rang ge zhi mi yao xi da ti xia dian dian chag zhe ge shi o kinsu u chi li ya kang bu tun da di xie ya ma ji qi la nga ba ba bi ge de ni du mi du ping ping chi ji 라님도 되니 두기 랑 차가 말았네 튼다티 킨즈 우질 쉬라 코중에 아
1: 영아 영아
0: 랑게 양아 갑디 저기 핑핑은 니니 랑자러 대주지 메비 아
1: 딘제 성민도 나 롤레 손 셰쇼리 용두게
0: 딱다시 스메티키 규다 치클라 저 요마시
1: 전화 주인다 보다도 역시라
2: 이런 쇼 손기부 동바투스 차오다 고정해 워싱발에 관찰 요마다 신수환 어 자자회 자 동바투스 지라
3: 같이 해보지
2: 줘 이런 쇼, 간다 수토비네. 워서 좀 맵디서. 권태 회장이 요구 말해. 신수야. 어디 손?
3: 자식. 자식.
2: 才念不着念呗
3: 嗯。床很这月?
2: 杨面床是的婆婆看了看是的平啊婆婆看了平啊是嗯是不是多啊是不是多啊娘面睡不了行吧杨面床是的床垫纸纸我正玩的老婆的你不是多啊都是这随便打老婆三个两个都是住的
3: 요, 안내지 당로. 요요. 루스미도고.
2: 제사체 루스미도고. 야미 도스치 범어. 고업딩아 케주이. 무이테바 도스치 용도베.
3: 고마시. 세사순 추경용 지바. 나지 법기 말은 삼식면 되게 아.
2: 제사.
3: 좋아요. 연도 용고시.
2: 고부 칸라 핑아체. 마고데저 루니 캡사 여러베.
3: 장이는 캡사 안내래. 먹었으니 여시베. 야핑아 파민다 我是明明的 然后从一天不打工也不知
2: 然后是你有年呗
3: 永义,你打的行义
2: 你打的行义,那要不行吧
4: 我老婆不好看书的
5: 永安,永安
3: 然后你要红色路啊你要平常死你要红色路是 永安,都走啊
6: 有就好 你是新龙哥兔母猪的我是龙哥皮是不是多有事我要到此接触的是新龙的虽然这种一两用掉这种的
4: 苏云吧对加一日的话欧夜了第一日要用时我在哪里过夜米多原来多得进去的过夜老中要我们接不接米索四星龙过热接
5: 모호세기 그래 벨레시 가시니 미수 진짜 모호세기 라바도 저상을 벨레시 가시 고즈미 그 제지래 진주 홍리이나 다 시행매 시행매 그래 도대 직도다 예상부 잡아두게 나도 예상부 잡아 쳐내면도
3: 예상부 잡아두

0: 칸나서 여우치면 두게. 깨우야라. 꽝마수 쟤는 가 주의.
1: 小姚 당대랑게 까마리 수수 원단 요리 르무이니 수수랑 되지 죽을 수도 계세랑 뒤춘에 전화 좀 다게 주고 오시
0: 계라히라디 드상을 고정아 참여치기 이내가 이 정금이도 나 고자나니 계라부도메
1: 나래랑 수긴 티에추 교제의 사점디 당도서서 진주다니 랑도 미시오지 Rimsiyadi, kani chedu de lelhav yoshi. Yine ngare, digus chungmintu.

0: 고기 리무든 지 체도리
1: 레우네다 요르베
0: 오야 신칠 샤베랍다 체자 레가 튀쇼면 시베 쉬고 우지게 겹겹시라는 기
1: 하 니 자기라니 도주메야
0: 그럼 가봐요 유 디 코레 시다게 야가 오야 찬스 게브스 코브다 나 욕샵스 삼지 베디다 체스 이니 탄데 언니 편주 가봐 유비 신자 구레 두승기
1: 얘긴 게 좀 어디 바베 번수를 저 혀시
0: 진짜 계속 나 이미는 주저랑 게 뒤에 치리 是吧 아자 나 혼게 제리 고중에 진이 치게 줘야 된다디 바바 아마 시즌 비비
1: 넘 지금 더 세워 희시
0: 바쿠 니 삼통도 카마리 팅으란다 아자나후 타네야 신신
1: 미장메 된다 딘제라 불레 범로다 쳬 비어스 못게
0: 진이 주저라노다 쳬스게
1: 신신군의 범을 야고 싶도
0: 랑게 된다 신다 시기 주저 예심나라 미치라이 오양도메 체자 주저라 숨제 정말이 타는가 숨도 들으면 또

0: 디링아 하세주 공약 숭례 갈치비기 고중에 이자를 딱제 제빈사 나 예쇼리스 디르든 집에 담제디 주나 나 큐는 민투사 나 예쇼리스 쳔구 주비 제민투
1: 디제 예니 그제 제브제
0: 고중에 주디제 멍구 요마시 이네 메베 마시 지세는 급디디 나 예쇼 소사 야는 고주 레비나 구지하지게 내놓으듯 접지 부민도 삼 내가 당제제 예초 입에 치치치고 유부자
1: 봐봐 스바브라 예초리 슬럽시에 가다 예초리 슬럽니 미치어르버 대방다 하루어시에
0: 제자 다당아 꼬모제 대유 지진 흑두두 노부인 이니 노주디 나다 나주 예자 로키슈라즈 두문양고 키에브르다 디기게 나 예초르지 野种想不要不是若你是老子那我家家是要不就他那样当心气度那野种马力是了想不比我生的比图要比图
1: 阿妈<笑>

0: 이런 쇼그인다 봐봐
1: 에.
0: 이런 쇼그인다 제마 바브라니 메세 로베라이
2: 아지 라인의 가시에 와시 나 로빈 주브리세 대신 말론다 어디 비라슬린스다 교진이다
0: 야
2: 아 와야 비즈 비즈 비즈 기슈 아야
0: 바바
1: 아
0: 니에 바브라르 이란 쉬브디 벌럽랑로 추르베 짱부능시 균체 매브다 부구춘주게 지부다무능시 땅산의 꿈냐 매브능시
2: 아 쥬쥬쥬쥬쥬 제시라마 세고네 지사브레베 아 그 주부저 가시유
0: 니에 쉬브디 창고인다 바브랑게 리산산에 너도 주고 야야가 주디데 삼로 호흡지 别让这些，大姨呢？可是朝母家的买不差不着吧？可是看过多呀个，我也是大花园嘞，看过把三个民族的古典剧嘞。
2: 让给爸爸老舅忙着吃会儿的，先生们啊。
0: 你的赢的赢，爸爸让吃人不穷的，你也没时间老舅请你。
2: 赢的赢的，
0: 赢的赢的，爸爸。
2: 李三难免冷又没
0: 少。
3: 爸爸，地产年初的这乐队，俺做节约嘛，就是有二月。爸爸让个地搞了，我都出过也买呢。可是出现的几千年才有的，他那退了，可是看不来的用嘛的。你隔壁俺都知道嘛，几个是不？
2: 爸爸让也是跟这些有啊，让个爸爸啊，就这么些年的这是呗。你也碰到天气下雨的，是吧呀？天气始终来个消息，是吧？碰到俺姑妈这边的，你也碰到看不这嘛是？
0: 一点不是。爸爸，爸爸让个媳妇他个儿子打，他这钱用个退了不是？
2: 他个是，
0: 天天自己了吧？赢的赢的
2: 赢的
0: 赢的！
3: 你爸爸让个媳妇偷面不着，你这钱都从村民藏面，俺做也不晓得丢是不？
2: 儿子，让个叔叔爸爸可不等个月啊！就就就，把他们他爸赶过去，就是。呀，拿来运动动，赢的，彩礼装是对的，赢的，哎呀呀！
4: 年年龙人修业，俺阿郎最信任金国民的嫂子，年金只有在开月不起来，年巧养了三七七么多吧，吃水么粗狂了，牛多我丢车这一切要嘛些，他那阿郎做哪个事情个细菌的，替俺母就占个些东西嘛些，一年年三不拿了。说他们那里金币都写的差不多，你不得弄出条罪呢？俺让做男的，我都穿过七里牙街，恰水草人别退了，俺让做出钱，你也没差不着。俺最心里他的有穷鬼的，俺没几个退休上的水皮子，且咱。年年把都坚持他们去过那些，
5: 坚持过些米呢，我来坚持要些。没些年成过些不的，那里去呗，成过些木头吧，今晚绝对找不到。女的给这些土当些土要嘛些，我来坚持有。刚才退的，年我都出过了，当下要切土买啥，现在。穷鬼睡不着。
3: 马丽，我让做过业绩，能不能做给些日子？你前头这个兼职做的，至少挣俺要钱。让俺让做新料谷子算账，让你呀得不用承担起过事。今年新料钱不借了呀，金币都洗掉了呀，你爸都落账了呀，兄弟给过事。
5: 阿四，他留错的。给啥要洗来穿下？哦，边角天了，穷鬼开跑有句嘛事？
3: 穷的洗来啥用嘛事？一年俺俩嘴巴边看过的，平几千年粗路土嘛的，但这一下蒙古笑嘛事？年头的少用的，给起么土咋子？年点呢没见效？
6: 俺没退鱼。
5: 俺没退没。
3: 少哥，
5: 快去个。 tanda de ne de che wushi. Samli ya wushi da, nimi nizne zhudu xe xuri, sondu zhudu.

0: 请这两千年马前的开门多了我看见了什么就没多就说前头有一个人其实就够钱请中行人而且别给住了前八百还是多还过不住你前的人地都洗不多就够钱吧人家地没多别人的马蹄这种给那个米地嘴从来给我们这米多人家地这 지마 나라니 초아 야르치스노 밥초 수이슈르바 나라스 능무디게 기부 가져요 마시
1: 조디 나총 게나 렘체트 제도에 디디오 초아 거도 체일 비시 닌가 더 지진게 칸지든 줄 로이 심지 바바 데디 나라스 수포 유다 카체디온 카리 이미 하고 민도 수수 가부켄 메벨에 그치고기 양구 총계나 대협상계 기부교부디 니대요마시 나라조 총조 총기교부치 총계나 미롱주집에 초하디 니 유민소리 지부롱주집 유용치 초혹시 니 김사디에 요지라 니 자와디에 요시 니 디밀 규흥 유에 마치 콘조 고요가 시슈에 가리미에 하쿠유
2: 조디 랑게 동동아 그걸 찍재는 용도에 아 니 레로 지시 로지 라인

0: 용미도 용미도 나 남자 십신하기 야 장애니 해봅시다
1: 아자 저디 다리 진도나 휴지 차가 토비이나 먼저 자샤하디 깨자 치우역시다 띵원에 明月没叫我让你，得给他写个幺码的。

0: 아자.
1: 아자. 되다. 란치빈 저 뒤에 같이 오시. 저 아님도 로즈 치.
2: 로즈 메.
1: 쟤는 아님도 내가 나 뒤에 가죠. 도스니 네 바보다 주저 좀 봐. 가봐시게.
0: 샤화. 장비게 니르치레 메바. 야만 게나 줘.
1: 주메.
2: 뒤에 다 계란이 좀 먹겠다. 나 가봐래 주메. 계란이가 나 장하나 게다. 나 피해 뒤.
0: 아자. 나 라스트에 샵트라스에 디네 로즈게야.
1: 아치. 샵트라 할 사야지. 디레 아자 저 제스 관계가 줘.

0: 나 공비.
1: 저기 나가시다. 얘들아, 또다 후. 우리 여기 마트에 있다. 역시. 역시요.
2: 林辉, 赵弟, 听到你裤子满天啊。
1: 맞아.
2: 저라시샤, 니디기, 라시샤, 보호.
3: 저러시 피해샤이.
0: 이거 장난이지만 봐.
2: 裤子满天啊。
1: 我是林慧，我是大慧，我是大慧，
2: 林慧，林慧，我是大姐，林慧，林慧，我是大姐。

0: 가무초 가무초 가무초 가무초 앙당고 튼차스 댐댐 앙니버 켄댐아 장자오디지 장매디링아 즈 앙당고 거스슈로
1: 나 전진의 연배 짜지스신의 취재지게 저용기 스모아드르 트링아레 라증옴규 총부지 니엘헨게르 터제나 슈구이
0: 제너 전도 주지비지 기랑게 양아 주소니 쪽으로 물 담이나니 짜지스로자 로존다 섬주 난데도게
1: 전대이 이내가 탄다 로존레 개체와 레가지

0: Les, 前年进去呢。 小俊, 光追不点这学的。 赵弟, 你让谢北母鸡长安过得好穷哎。
1: 青马萨, 我先别的印下。
0: 可是先生, 该来可多哎, 该来看哪里也是就把油, 你带油马车。
1: 米度, 你家母鸡长安你也去读, 该来看的油的。 디제치 관다니 랄 칼라당고 나라니 비라야 우스톤도
0: 아 장게 나 칼라당고 응니 주거르 봐
1: 다리
0: 장게 차라동 메서 봐 루부터 갈 통야 그래
1: 칸도스도 봐 가려리 차라동야디 캐나스 기베 교환 말이
0: 알레 형아 카덴스르네제 뒤돌셔
1: 저 대비치

0: 我那前那个啥个的呢？看那啥个用过三句。你那空气啥些三句，他不都用你么子？
1: 让你那我是那么写不写？新年让得吃一个不？你肯定有呢。啥些的这些的看那些的，土路子也不是空姐的呢。新年场景那没操哈的生机。马子林路给三四幺三三么情况？我那大招的，让出四路操阿姐呢，参不明多，我是那场景不过给。
0: 应当，我让你看图图。东安那车间，地基拖把掉应当，应当。
2: 前头张记，木制长啊，卡住立柱用不消。
0: 来过的，来过的，先打拿送啊。我让你给木制长安吃。 인다.
2: 린회. 나무네 채는 드리자르. 자지스칸로 무디레차 용메슬미이. 자강 피게 뒤로 하자야고도. 니 탄데 걸로 되어비이나. 잔슈키 티마지.
0: 가르스유. 탄데레 치면서. 저디, 언니가 다부도 갈래시라기 없었다. 단대 실진 지금 있을 것 같으랴. 어, 가산이의 제단계 랑 조어주고야. 계속 딘저 있는 예고한다 쓰기. 이내 랑 인지 대로.
2: 마리, 마리 린회. 랑긴게 제 마리. 니 少용 칠 로지. 로지 심지게 少용 차샤라 저 교체고 삼추.
0: 기란이가 차샤라 겐디 개 매봐. 니 대비는
2: 平时考过去也不许多，我比军考就有呢。少勇给通缉，通缉前三处。一年少勇给嘛拖呢，你给用了，母鸡长安做呢偏多考着的。你第几第？少勇了第几托别第？少勇给俺吃点着钱三下，你别军去。少勇吃了没钱，大概七千不特别没钱。
0: 退了苦完了多，通通认识个人路的这些，招弟。
2: 明年你们都得对几个进了百来项目，平时考不到三十七五折。这明年你们都得每次给五十嘛，现在三十七五折，年少勇气多，看你年轻的多，你的。
0: 让爹晓得，让给爹爹姐，让你个这次随下下乱动嘛，前面这娃有。
2: 林辉，你俺俩就恰

1: 下路通过密度，一年推进这了，你眼界打不起来不是？李少勇个速度哎，破桥引到起，可拉三大没不晓，让三大没多。招弟，密集个让我那搞不远呢，可对呢，让三大刚才退了，让刚不听个嘛是？
2: 大妈学的灵魂，
1: 马姐，马三姐点点头了，怎么那么说不吃完药嘛姐？大气的，让给三大姐擦着，是呗？勇啊，你这些招弟，让三姐来两个满用的纸吧。伊那张干的俺俩认识，弄久了，你俺些人管这么久。 Tendo, jemara, napi ge de sui ma de chu ne, nie de namia rang ge su chu yi.
2: Me, rang ji zhe ma xue de, nga qi ne luo de jie zhu yi. 아라루다 잠깐이다 니다 양갸루다
1: 용아 드리 디고 시험하지 로타 쇼고 시도도
2: 잠깐이다 무디루다
1: 招弟，可立动的。莫听人的。阿拉路的。铁钳子，招弟。哪里捉到？阿姐，阿姐。
3: 林辉，招弟，看线索。铁钳子，
1: 哪里捡着的？我。
4: 喂，快些说。
3: 少宇，你哪里有？你哪里住？可立起来。
4: 勇啊，到这一下，忙三通四通啊这。你家算不了别谁，呀，俺你们都喊动的。少刚。
3: 少勇，少勇，要不你说的，少勇，别说了，兄弟，你出来下，就叫容不起的，就叫，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别说的
1: 하나 도마 하러래.
0: 선부님이 이제 장다 동야 하지야.
1: 저디를 겪지시. 그래야 마셔다 세베.
0: 겨를 가시야.
1: 네 가시야 소라. 세다 노스고야. 그럼 초만 알았어 시급이.
0: 그래 양자시오다.
1: 양자시에이. 계속 저 제니 여러분.
3: 마시다
1: 뒤시. 하지
3: 쉬야 가로.
1: 이제 자리에 가고. 겨를 더 지시오다. 다시 따라 유다 오고.
0: 요.
1: 다시 자이나.
0: 네 네 겨리나.
2: 당장 또지 하지가.
0: 야 정말 육소.
3: 봐봐. 영어 따라 하시오다. 나도 가리 있어 우리.
1: 그래도 봐봐.
3: 뜨다. 도야 망사자.
1: 이게 눈이 여름이야. 말이 말이. 양남을 아들들 내 볼이 아무리
4: 저기.
1: 뛰어.
0: 봐봐. 야 정말이. 정도 랑게 뉴여브로.
1: 진짜 세네 용에. 교시 볼이 아들. 볼이 아들.
3: 지지 볼이 아들. 교시
1: 눈이 용에.
0: 뜨다.
1: 자가 잡고.
3: 저디 클리다.
0: 저디
1: 클리다. 무게 배너마. 무게 배너마.
0: 라든지 정도는 쓰리시에 가지.
1: 바다월 저디다 소유. 도고다 나주데데 녀리슬럽슈
3: 아 나주나 데스베바
1: 니 샤바가 니죠 군이 녀녀가나 니 우마르베아
3: 아치
1: 그저 요규다
3: 척시차라 예야 야 저 저디 도베리 나 주인다
0: 니 자야 왜 보면 있나지 데미 자야 왜 보면 쓰르베아
1: 어지라 샤이너 다샤보 디제 그저 셉지 아 디제 두니 용에

0: 카군기 카군기 카군기
1: 카군기 니스
0: 나제 씨바
1: 미라 좀이네 하고 엄두
0: 나 꼬내기 디레 나즈라
1: 꼬내기 도경지 마고 드제 동지 이다 제제 다 양롱시 바베 클라스 사샤
0: 바베 수야 가제 장게 클라마 수지
1: 하지 라라스니 던도 경고시 위에 남제 겨에 긴고라 깨부지 다님도 알아동 라스브지 밀 뭐 성두야
0: 디에 가는 거 차요리 라스브 잠지버 소소 라스 뉴메베 소치
1: 나 깨부지 허지 라삼 비미지 디저그르베 머신이 랑게 알아도니 라스위나 온이셰르 성두게
0: 랑게 셰브는 시 첩집딘데 아유 도도 링고이미두게 지부딘데 여르 어여 바시지
1: 코송자 대회 인거체요시 랑게 개바 융의 메바 양면 도시야 바오즈메 가고레 주요가사 개부수이네 가고디네 추가고 요리 신규베
0: 랑게부 인베 랑게메 가고네 최도 중에
1: 아 장자 나 피비 랑시에기다 너는 나 추시에 가시
0: 랑카시에유 나오유시에두게
1: 你 不怕性质，那脸是玉面。
0: 啊，这咋死不了？我也写姐。
1: 你让我也写呢，前面我也写不了，够了吧？
0: 看的，让看写鱼。
1: 你让他那些写人的，开三年最地铁，我光出去啥时候用那人？年底那最全部都在那边，让记不记得你们都去了，记不记得去啥去？看住阿拉东，让个男同大了，三多钱可就没弄这个车子。
0: 让给一斤牛预备啊，可就是开始有没哈够预备。
1: 年米拿了开始吃蛋的，可就是哈些。大姐们的，别和他说，都是那什么吃的。
0: 长生。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티규 리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매도 처두点 리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닝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 제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교육이 동을 타 참비에 규제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불유 초두 송종의 숭는 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쯔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다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부 사바라슈 교육이 미리 가기 미멍기 모두 교육이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대비해 지조 링루기의 표정 사바 등지 레드 후다 제규이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Shebe tuyongom nige kongze yinsi yu maari, maase bangda le nangge du. Takje shibza che je, togyo bangda pa duanje tamye chunda je gugi. Tinje che ne, rangi sinzin cha juela rikdi che chobe cha yori.
1: Jemga ne, me duan chenpe gungji yiga ma duan kong, je yu tuyongom ar takje shibza che di kongge che yu nge yi shi ju. Nido ni shi lu dogu be che chongani, gao de zong me ma chenka ne, me duan chenpe duanbe le me gungji tenbi piga di che den chi gu takju che batang. Chim si gungji tenbi piga chi gu takju che. 가외 타주 제배 레맹은진 댐비 비기티 팀가니 치든 제배 유라기 당리 치도 뭐죠 메든 제배 라리야 레맹은진 잠만 치방 진 미스부터 버리고 가인스나 쇼조치마 산동기 주준 공스 강디 공비 수배 제다 대양 다주 제배 메든 제배 차로 치도 메 니도 니가 려다와 치버라 간로주 미슈 등공단 지조 간리주기 장애 총기 메마 십주 강의 대규 능규 지슈비 决定的 高대종 메마
2: 집주관계
1: Kyodion-tiri kyodion-nendun mawekara tuan-tiri tuan-tiri shibjubungi kyodion-tiri gag-zay-nendun ni yu-la-la le-men-pog-be gini-ti suru-yo-mi da-ti-dung-gyu-di-yin-be gmizi-chi. Shibjubungi kyodion-shibur kyodion-shibza-chi-chi, Shandong-gi dung-chun-gung-si-kang-di-tan, Zhang-ye-ngan-le-gung-si-war, ngan-le-cha-si-boma-tang-we gor-gi, kyan-ji-ti yu-la-la-men-gyun-pog-be gub-su-gwa-ba-si-gi-yin-ba-se-ba-si-yin-be, yu-la-la-men-gyun-pog-gum Zhang-ye-mo-ngan-le-gung-si-shib-ba-ti-zu-gyu-yin-ba-si.
2: Sabji timi nga zoya kenja di ane jilo nidong jami nishu lo ya samnyo chebri siki. Yu chegamo ya nidun lakdu gansu ge zhang chegamo ngele shibshu gongsi singe di toku chegyu risha. Dadi ina ngume yin tenpa risha.
1: Shandong gi zhuzhu gongsi kangdi da zhang chegamo zhang ye mo ngele gongsi war te kongdo le zhe mungwe go la kumchu tuku
2: 팀가네 Leta ti shibu ki ani leti mungu ki jimbol kutiri. Rival, di mato rangi ngile shabshu kenge shir sunje ani leta ti mikiri shinda la bomar tang yu tang yana kungse ya bomar tang yu mi koti maashi. Ta ini leme tenpeb siya di sinzin tukshir ki ani kyudun shikshi. Di mi yu di nge zuwe timtun kenwan gilin chiya zo utiri.
1: Shibu pengi kyudun ti na shandong ki zubun kungsi khaang ti tang 장예모 내래 공사 와라 뭐시 교대하지 내래 차시 방만 당외 견제 습규 체면 교대는 그 장예모 내래 공사 주주 인배 산동기 주주 공사 강디 징계기 토네 내래 차시 라기 매배 장치가 모로 방만 당어디 대응하면 되래 동네 강야 매설
0: 급티도 안주 삼자라 내주디 공사 내가디 방만 당배 안지 가바 하유면 세소야디리 디 레메기 견디디 솔리유미다 태카저여지
1: 디제인데 가우데존 메마침강기 라도도 유베 방다다 응은이 내줄의 신인 달린 제바디
3: 교든디 내급 결십치야 그바 민도 안주여 담아 되니기 눈지 제두고 두게 대비 가인스나 유벌이야 레메 총월 군습지 균내든디 자외 탁주 두부 제국이
1: 가우데존 메마십주 강기 라리아 제주 지거나 대주의 지무 고르웨 민의 가족 구두기 내든이 유라라 군습이라고 지주디 인슬 Tiena, gao dai zong mianma chengang dang, gao dai zong mianma xibzhu kang gi chuan mian qian ni, shan dong gi zhu zhun gong si tie dang, yu la wa ra dong zhi ge lai dun bei. Ta shan dong gi zhu zhun gong si di yu la wa kun sep guo chi ni shu zhu ju mi dun qian. 就这些天的鱼垃圾当年切土不堵死了天哪去年我了生命准备出去了明白过新的你就踏着土地隔离东西的起码送年龄踏着土地今年的拉里亚学院天的这句就没别踏着去年多年的掠到就不了鱼垃了昆色不上昆色的过把两面跑把了科色不去穿也卡了过把错位刚刚提案这些设备鱼垃了拉里亚错了就挖啥不行通
4: 年度年终的到西伯了三个月被拉里亚与拉了卡巴的举着挖起根可把他这毕竟给二军来的许多阿不久年月毛被错过领个与拉的两个火大前年爬在面包错二大水月挖起起居银色是中国安全策略区二军期间错压特地与拉的特别爬在顶着马车不谈但可惜车不能安全中国来给切的铁的给去切的坑着云南
2: 俺去中国民办入侵侵占罗宾克给严清火李建飞来给公家机在南的开始没得宝马林克谈不得那多大的头疼听不到没听不起现在送葬宝马东给的给铁乌水绝对的那里呀宝马林克的没给起去到那来着的他们没给起来呀宝马这不是现在送葬人民林克参不得这有马是公里亚大的东队 来着的宝马专给的素质都给没给了这不得给沉淡给参拔起出药嘛是真正送葬空了大的东队来着的素质不是专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Lemelangen Tsenpe Pengi Lasoba. Nganzu Timlugo Tone, Lemelangen Tsenpa Ya Ngeba Du Pengi Dizok Kodru Cheya Ki Genjita Wengen Yola Lalin Tune Tuento Du Gyo Goba. Kezi Dizok Kwento Matumna Timlugo Tone Genjita Di Tongya Di Tapsi Chikri. Nine Nganzu Ngezu Jewa Di Kari Inba Dengi Tumna Tigo Si. Pecha Shana Tari Yu Lali Ya Ngezu Jewa Yub Sebu Si. Korang Lede Tone Gyo Je Chib Si. Di Lega Chimi Yimi Zonyo Yoma Ri. Timi Lali Ngome Tu Lime Yime Da Lime Pogdu Ngezu Jewe Tu Dagong Kante Yime Tewe Kasebe Dasha Choya Di Kechembo Rimato Chizu Yingui Di Kyunne Jigma Si.
4: Reskila, Timkang Tang Sibju Tsenbe Tama Kyo Dun Ti Lali Yang Chizu Gyama Manambar Dumjin Ki Tablam Gyu Che Pogdum Na Cha. Tama Yu Lali Kyungguin Kisab Sha Cha. Dumjin Ki Tablam Ya Din Che Kyo Dun Ta Chi Na Ya Ti Yine Gizhen Kari Tang Kari Yu Na Le.
2: 俺去母体中国民办入侵侵占罗宾去经营侵获李建飞来去三天起三难的。里面生给的呀，现在当这个嘛子，里面是要的原来生给的呀，来这套里呀，没有跑不到他那所说的那组织。南京俺子俺军里呀，里面给公司的所叫门户的是我是，俺的面具大，绿色，所有人不得去。俺的龙眼主张要嘛子，现在是不是准备的呀？是不是南京俺的渠道里呀，热到南部去？到底该在哪段去是？
4: 我的那的还想给要不是，起码到让康州家人的帮他控制自己的空间多大，现在公司的人手清一点，投资的是不讲住的，现在特别的要不是不是？那些原来的呀，掏钱难修行，你懂中国的，到我九十八排解全部的，你懂你中国的，到我九百困死不下被排，还能听老出了你微信，最牛他一个干脆，我图可在穷玉米，原来人你了，你话什么穷要心？ 得不要急了呀！学我原来的，家里一把呀，接不脱去。当听你个兄弟，昨晚打死他，若我学不及求下。我呀，什么人家？听的那层学三他行行，人家给体外门卫侵入学习看到有能，就来真的给侵入军事局看到难受。人家就点下不？
5: 您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你看，北京新闻这样子，听见你听见，选中孙中山站，对吧？根据学。